받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지난날의 죄악을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을 나에게 허락하셔서 모든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득 채워주소서. 적은 월급을 받으며 많은 일을 할 때에도 일자리가 있음에 감사하는 마음이 가득하게 하셔서 불평하는 마음이 사라지게 하소서. 오늘도 할 수 있다는 믿음 주시고 오늘을 이기면 내일은 더 나은 날이 올 것이라는 소망을 주소서. 오늘도 기쁘고 감사한 수많은 것들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별처럼 많은 축복들을 찾아내게 하소서. 나에게 기쁨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김민정 목사님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출근길 365 중에서 오늘의 기도문 읽어드렸고요. 이 시간은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이번엔 나의 기도 제목 또 고백도 그분께 올려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실래요?

오벳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함께 들었고요. 앞서 2부를 여는 코너 같이 기도하실래요? 함께 했습니다. 9월 17일 목요일에 함께하는 샬롬 CCM 2부가 열렸고요. 한 시간 더 배경음악 되드립니다. 문자 8948번으로 저희 집 아들 방송 시작할 때 훈디 목소리를 듣기만 해도 깨르르 깨르르 막 웃는데 제가 폰 충전을 안 해놓은 거 있죠. 잠깐 충전선 가져오는 동안 훈디 방송이 안 들린다고 막 웁니다. 아 정말 그것 때문에 아이가 운다고요?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오열하고 있네 애가. 빨리 내놔 샬롬 CCM 으앙 오열하는 사진도 찍으셨는데 오늘 계속 방송해 주세요. 저 좀 휴식하겠습니다. 24시간 들려줘야겠어요 라고 남기셨는데 아 아 사진 보니까 이게 아 너무 귀여워. 아 웃을 때는 또 이렇게 세상 해맑게 웃는데 울 때 오열할 때는 아 아 그러니까 샬롬 CCM이 어떤 아이의 신경 안정제 같은 역할을 하는 건가요? 예. 간혹 그럴 수 있습니다. 그 태교하실 때 샬롬 CCM을 조이포유 채널을 이렇게 계속 들으신 분이면 아이도 거기 이제 친근해진 거죠, 이제. 그래서 그 DJ 목소리가 나오면 마음이 안정되고. 아, 그런 거보다. 아. 그래. 삼촌 목소리 들리지? 그래. 이제 울지 말고 뚝. 그래, 그래. 좋다. 아, 오늘 낮잠도 잘 자고 이유식도 잘 먹자. 그래. 한 3살 정도 돼 보이는 귀여운 아기. 예. 주아랑님, 이제 출근길입니다. 창문 열고 바람 맞으면서 백일홍 가로수길을 달립니다. 끝까지 함께 할게요. 라고 남기시기도 했고. 춤추는 구름님, 친구랑 5박 6일 대만으로 여행 갑니다. 시험 준비로 아무 계획도 못 세우고, 뭐 통화도 못 하고, 비행기 표와 숙소만 예약하고 떠나는 여행입니다. 어머. 국내 여행도 아니고 해외 여행인데 저는 8시 공항 도착했는데 친구는 9시 20분 도착이래요. 예, 우리 여행 잘할 수 있겠죠? 라고 남기셨는데 아 저라면은 야 약간 저는 약간 파워 제이 다 계획하고 약간 동선을 좀 이렇게 짜는 편이에요. 즉흥 여행도 물론 그 나름의 매력이 있고 또 여행의 묘미라고도 하는 분들 계시는데 저는 그 불안해서 아 저는 계획을 좀 이렇게 짜는 편인데 근데 뭐 일단 숙소는 예약이 됐다고 하니 예. 자는 문제 해결됐고 이제 뭐 가면서 좀 짜도 되지 않을까. 5박 6일이니까 뭐 오늘은 이제 비행기 타고 여독이 풀리지 않으니 숙소에서 오늘 뭐 계획 짜셔도 될 것 같고 아 좀 부럽다. 꽤 길게 다녀오시는데요. 5박 6일 친구와의 여행 싸우지 말고 예, 웃으면서 잘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이강훈, 민호기, 피처링 김하은의 천국보다 낯선 하루를 보내는 그대를 토닥여주는 노래가 여기 있어요.

0: 자, 주원이 왜요? 엄마 부르지 마. 안 할게요. 너가 다 불러요. 주원이가 잘 불러서요. 자.
1: 근데 목까지 왜 하고 있어? 질문이 너무

희주일 감사를 선택하기 들었고요. 달동네 왈츠의 달동네 왈츠, 이강훈, 민호기, 천국보다 낯선 하루를 보내는 그대를 토닥여주는 노래가 여기 있어요까지 세 곡을 전해드렸습니다. 강군덕님께서 어제 8월에 입소했던 첫째 아이 훈련소 수료식에 다녀왔습니다. 입소 때 제가 막 우니까 엄마 울지 마요. 4년 뒤에 한 놈 더 보내야 하잖아. 라고 했던. 감사하게도 자대를 집에서 자차 운전 30분 거리로 받았습니다. 교회 잘 가지 않는 아이였는데 집 근처로 가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를 했대요. 연병장에서 다 같이 그 제식하는 모습 보니까 아, 근사하기도 하고 멋지기도 하고 또 막 웃음이 나오기도 하고요. 그 와중에 또 박자를 놓쳤네. 객석에 엄마 아빠가 보여서 순간 박자를 놓쳤다고 하더라고요. 무사히 훈련 과정 마치게 하신 주님께 감사하면서 오늘 이제 좋은 선임들 만나고 자대에서 교회 열심히 다니며 하나님 만나기를 바랍니다. 라고 남기셨는데 아 굉장히 걱정 얼마나 많이 하셨겠어요. 그 훈련 기간 동안 아, 낯선 환경에서 또 부모 곁을 이렇게 떠나서 사는 거잖아요. 이게 두려움이 앞설 수도 있는데 일단 우리 아드님이 먼저 의젓하게 엄마를 이렇게 격려하고 괜찮다고 하고 예, 토닥토닥 허, 멋진 우리 또 장남 예, 1년 6개월 기간인데 이제 그 기간 동안 몸도 마음도 더 자라고 성장하고 다듬어지고 신앙생활도 또 잘 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무엇보다 건강하게 안전하게 제대할 수 있기를 저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아까 그 사연에 그 사진 보내셨던 우리 아이가 훈디 목소리를 들으면 웃는다는 그 사연 임신 중에 방송 들은 거 완전 맞고요. 그 이후로도 매일 샬롬 CCM을 들으니까요. 라고 저희 아들 이제 막 돌이 지났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아 돌밖에 안 지났는데 아이가 이렇게 커요? 머리가 그냥 무성한데? 어 머리가 굉장히 숱이 그냥 풍성합니다. 예. 야 그렇구나. 장군감이네. 거의 뭐 체격이 그냥 그 예전에 우리 뭐 분유 같은 광고하면서 그런 거 하지 않았나요? 무슨 발육왕 뭐 이런 선발대회? 예? 아, 굉장합니다. 우량아 선발대회. 아, 우량아입니다. 발육왕이래. 예, 우량아 선발대회. 진아의 목마른 내 영혼 준비했고요. 그리고 이 6523번님 청하신 곡 한

참으로 아름다운 계절 가을이 성큼 우리 앞에 다가왔습니다. 무더웠던 여름을 보내고 가을을 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는 참으로 놀랍습니다. 가을은 여름의 들뜬 목소리를 낮추고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계절입니다. 먼저 가을에는 높고 높은 하늘을 쳐다보세요. 우리는 너무나 바쁜 일상에 파묻혀 땅만 바라보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 가을에는 높고 높은 가을 하늘을 쳐다보고 가슴 시린 푸르름에 감동해 보세요. 솜털 같은 구름을 바라보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구름 너머 그 위에 계신 우리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세요. 가을에는 열매들을 깊이 응시하세요. 이어령 선생은 손바닥 위에 한 톨의 곡식을 올려놓고 가만히 들여다보면 천근의 무게를 느낄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한 톨의 곡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합니다. 한 개의 과일은 우리를 겸손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열매들을 깊이 응시하며 내 삶의 열매들을 깊이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가을에는 떨어지는 낙엽을 바라보세요. 떨어지는 낙엽은 우리에게도 마지막 종말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떨어지는 낙엽처럼 마지막 순간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가을에 우리는 떨어지는 낙엽을 바라보며 겸손히 옷깃을 여미고 내 삶의 진지함을 회복해야 하겠습니다.

홍희석의 하늘을 봐 들었고요. 김도현의 가을 앞서 전해드렸어요. 오늘 샬롬 생각은 김대동 목사님의 칼럼 이 가을의 우리는 이라는 글이었습니다. 정말 하루하루 깊어가는 가을인데 높은 드높은 하늘을 좀 바라보고 또 어제 그 감이 익어간다 그 사연 주신 분 계셨는데 열매들도 이제 결실을 앞두고 더 이제 무르익어 가는 거죠. 그 열매들도 보면서 그리고 지금은 이제 아직 무성하지만 곧 단풍 들고 낙엽 치고 하겠죠. 예, 그 과정들을 잘 우리가 보면서 이 가을을 마음껏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샬롬 생각 전해드렸어요. 청춘 애틋한 그리움님도 와주셨고 한미영님도 근데 오늘은 고2 아들 주혁의 생일입니다. 지금 수학여행 중이라 올해 생일은 친구들과 함께할 것 같네요. 아침에 일찍 통화를 했는데 주혁아 생일 너무너무 축하하고 항상 알지? 하나님 먼저. 하나님 제일 주의로다가 하나님 기쁨되는 믿음의 아들로 잘 성장하길 기도할게. 사랑하고 축복해 라고 남기셨네. 아 우리 주혁군 생일 축하합니다. 아, 뭐 친구들한테 축하 많이 받겠네요. 수학여행 중에. 예, 좋은 날, 각별히 더 특별한 날 보내시기를 바라면서 러빔에 가득할 거야.

러빔 가득할 거야. 생일 축하곡 전해드렸습니다. 자, 목요일에 함께한 샬롬 CCM. 오늘 마지막 곡은 크룩스 피처링 이수철. 나라는 곡 부제 고백 전하면서 물러갑니다. 지금까지 문혜영 작가 함께했고요. 저는 송정훈이었습니다. 오늘도 다들 샬롬하셔요. 안녕!

0: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2026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 출품한 올해 88살 신정순 은퇴 권사님의 사연입니다.
1: 제가 척추협착증으로 너무너무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 다리 아파 밤새도록 잠을 잘 수 없어요. 네. 근데 이렇게 잠을 못 잘 빼야 성경을 한번 써보자 하면서 책상 놓고 앉아서 쓰기 시작했는데 뭐 쓰다 보니 새벽 3시, 4시까지도 써. 그동안에 전혀 통증이 안 왔는데 친구약 한 벌 쓰고 반 정도 쓰는데 저 척추 협착증이 완전히 깨끗이 나와요. 기적의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 제가 안 쓸 수가 있습니까?
0: 2026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관람 바랍니다. 전시 관람 문의는 02-2650-7942번입니다.
2: 긍휼의 하나님, 홍수와 산사태로 집과 가족을 잃은 네팔과 티베트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의 눈물을 닦아주소서. 다시 일어날 새 힘을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CBS는 네팔과 티베트를 위한 긴급 모금을 진행합니다. 02-2650-7004번으로 연락 주십시오. 모금액 전액은 현지 선교사를 통해 긴급 구호 기금으로 사용됩니다.
3: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에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민족 복음화를 추구하는 고려은단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 말씀이었습니다.
4: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요즘 날씨가 좋아서 공원 여기저기 졸업사진을 찍는 학생들을 보게 됩니다. 하루에도 수십 장씩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고 네컷 사진 찍기를 즐기는 아이들이잖아요. 그런데 졸업사진을 찍는 이때만큼은 긴장을 한다네요. 왜 아니겠어요? 평생 남는 사진이고 나는 이런 사람이야.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찍는 사진인걸요. 졸업사진 찍는 아이들 보며 생각을 했습니다. 나를 보여줄 수 있는 사진 한 장을 남긴다면 어떤 표정으로, 어떤 포즈로, 어떤 옷을 입고 찍을까? 나는 어떤 사람인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즐거운 상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을 향한 노래 최정원이에요.

0: 어떤 포즈로 어떤 옷을 입고 찍을까 저도 상상해 봅니다. FE님이 이런 포즈 어떨까요? 눈 부릅뜨고 당양로 게시판에 집중하는 포즈. 얼마나 애청자인지 보여주는 FE님의 그 정체성을 보여주는 포즈인데요. 오늘 첫곡 신보준이 부른 내 모습 그대로였고요. 당신을 향한 노래 두 시간 함께 할게요. 패스하자님도 오셨고요. 어여쁜 자연님은 지금 산책 중이신데 산책 중에 찍은 사진을 계속 보내주고 계세요. 마치 저도 동행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너무 예쁜 사진들이고요. 이병희님 컴백하셨군요. 한웅재 목사의 일상 은혜 신청하신 곡이에요.
1: 창가에 내리는 햇살도

그냥 차로만 다니던 길도 자전거로 천천히 오니까 풍경을 보게 되더라고요. 때론 우리네 인생도 천천히 걷거나 잠시 서서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면 열심히 살아온 흔적들을 보게 되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퇴근길 자전거 타고 가는데요. 기대가 됩니다. 저녁에는 어떤 풍경과 하늘을 주실지. 너무 공감하는 게 저도 차를 가지고 다니는데 가끔 걸어가면 여기 이런 게 있었네. 여기 이런 꽃이 있었네. 나무가 있었네. 뭐 가게가 있었네. 보이더라고요. 어떤 하늘을 주실지. 그 이터널님께서 하늘에다가 하나님이 작품을 만들어 놓으셨다고 이따 보세요 하셨거든요. 예, 저도 방송 끝나고 나가서 보려고 합니다. 이쁜이님께서 신청하신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송경민 앨범에서 함께 듣죠.

푸른 동사님의 최애곡이군요. 장윤영의 겸손. 이 곡은 이춘수님이 신청하셔서 함께 했고요. 방금 들으신 곡 강찬이 부른 섬김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라는 아이디 쓰시는데 새로 오셔서 출석부 작성하시는 님들이 많으시네요. 그러니까요. 새로 보이는 분들도 많고 또 쭉 꾸준히 함께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름이 보이면 반갑고 새싹도 보여도 반갑고 마라나타선 삼선리님이 신청하신 너의 발걸음 올해 앨범에서 준비해놓겠고요. 하경승준님께서 가을가을한 목요일이에요. 지난 월요일에 군입대한 아들이 첫 휴가를 나왔거든요. 건강하게 잘 생활하고 있어서 기특하고 감사한 일이고요. 군에서 일과 시간 후에 운동을 열심히 했다면서 근육 자랑하고 나서 슝! 휴가 일정이 학교 축제와 겹쳐서 아들 얼굴 잘 볼 순 없지만 토요일에 복귀인데 뭐 복귀 전엔 볼 수 있겠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하면서 첫 휴가에 감사 헌금 스스로 챙기는 아들을 하나님께서 군 생활 동안 안전하게 지켜주시지 기도합니다. 아멘. 군 생활 동안 안전하게 지켜주시리라 믿습니다. 시편 21편 주의 사랑 신청하셔서 준비해놨습니다. 이 아들을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끝까지 안전하게 함께하시고 그 시간이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몸도 건강해지고 또 하나님을 향한 마음도 더 단단해지는 시간이 되리라 믿어요. 시편 21편 주의 사랑 그 전에 너의 발걸음 축복송을 올해부 목소리로 들려드립니다.

시편 21편 주의 사랑 너의 발걸음 두 곡 들었고요. 아들 어린이집 등원시킬 때 날씨가 선선하니 너무 좋더라고요. 늘 주 안에서 축복된 하루로 보내세요 하신 처음 사랑 회복기도님도 함께하고 계시네요. 나이가 더 들면 안 될 것 같아서 올여름 인생사진 찍었거든요. 매우 만족. 매우 만족합니다. 어떻게 찍으셨을까요? 폴라리스님. 여러분의 인생 사진 좀 볼까요?

브리엘님은 초등학교 졸업사진인데 초록색 추리닝을 입고 찍으셨대요. 초록색 추리닝. 뭔가 상상이 된다. 최고 아끼던 옷이었나 봐요. 저는요, 단아한 개량 한복 입고 한껏 찰칵 찍고 싶습니다. 좋죠. 개량 한복 요즘 예쁘게 잘 나와서 찍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멋진 계절, 아름다운 계절을 누릴 수 있음에 감사. 아멘. 에스프레소님은 쑥스러워 하면서도 손 흔들어주고 반가워하는 사진 있잖아요. 이런 모습도 좋을 것 같아요. 오, 자연스러운데요? 포즈가 되게 자연스럽고 좋은데요? 레이니를 보고 힌트를 얻으셨구나. 에스프레소님과 함께 듣겠습니다. 홍의사 하나님의 세계.

홍의사 하나님의 세계였고요. 사랑하오님께서 파란 하늘 너무 예쁜 요즘이에요. 그 하늘을 볼 수 있어 감사한 오늘이고요. 파레시아 앨범에는 Jesus in my life 신청합니다. 김윤서가 부르는 곡이죠. 정말

날씨 너무 좋아요. 하늘도 예쁘고 시원해요. 이렇게 할수 있는 날이 그렇게 또 길지 않거든요. 좋을 때 주신 거 즐겨야죠. Jesus in my life.

저는 이 곡이 나가면 이 부분을 항상 따라 부르고 싶어요. 콩닥콩닥. 예수의 심장 소리보기 앨범에서 들었고요. 멋쟁이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요즘 애들이 크면서 더 다양하게 많은 걸 신경 쓰게 되고요. 또 부담도 생깁니다. 아이들한테 짜증내지 않고 본이 되는 부모가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마음의 합한자님. 아이들이 자랄수록 부모도 자라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자라면 좀 편하지 않아 하는데 신경 쓸 게 더 많아지고 아이들을 통해서 내 삶을 돌아보게 되고 내 말이나 행동을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또 알아봐야 될 정보들도 요즘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것도 또 해야 될 부모의 숙제이기도 하고 맞아요. 많이 신경 쓰게 됩니다. 그 가운데 부모로서의 지혜를 주시길 또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가비솔님 시간 옮기고 듣긴 하는데 출석은 처음이거든요. 잘 오셨어요. 가끔 신청곡도 남기고 또 생활도 나누고 다른 사람의 기도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중보 기도해 주시고 그런 나눔이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노인팅 앨범에 있는 예수가 보이네 일부 끝곡이에요.

0: CBS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3: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4: 곡식이 무겁게 자라서 이랑까지 숙여지기를, 굵게 자라서 100명의 청년들도 뵐 수 없기를, 너무나 무거워서

0: 계절이
1: 홍순관의 노래 계절이 우릴 아름답게 하기를 앞부분의 가사 곡식이 너무나 굵게 자라 100명의 청년들이 빌 수도 없게 하고 100명의 처녀들이 나를 수도 없게 해달라는 것은 히말라야에 자리한 라다크의 씨 뿌리는 날의 민요입니다. 곡식이 이렇게 튼튼하게 자라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히말라야 빙하뿐입니다. 네팔 빙하 쓰나미 희생자들에게 커다란 애도의 마음을 보냅니다. CBS 캠페인 기후위기 시대의 현인들 우리가 빙하를 지키고 빙하가 우리를 지켜주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계절을 지키고 계절이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길 간절히 바랍니다.
2: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랜만에 숲속에 왔어요. 숲은 언제나 팔 벌려 맞아줍니다. 여기서 당향도 끝까지 함께하고 내려가려고요. 4819번님과 함께 사랑이야기 주님의 숲 들었고요. 그 숲에 함께 있다는 생각으로 한번 상상하며 들었습니다. 당신을 향한 노래 2부로 오셨어요. 스티브님이 옆가게 쓰레기 치워주는 섬김을 하고 있는데 설상가상으로 옆가게 사장님이 작업 중에 손가락을 크게 다치셔서 가게 앞 매대 옮기는 일까지 하게 됐습니다. 많이 미안해하시고 또 고마워하시는 모습에 따뜻한 염려의 마음도 들게 되고요.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알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나는 주님을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신청해요. 네, 그 섬김의 손길 또 그 모습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향기를 맡으리라 생각이 돼요. 스티브님이 신청하신 곡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피아워십 앨범에서 듣죠.

박종수님과 함께 인내 한이의 목소리로 들었고요. CBS 워십 콘서트 치유 앨범에서 세상에서 방황할 때 주여 이 죄인이 채원할미님과 함께 들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가을을 보게 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힘들고 지친 우리에게 회복을 허락해 주소서. 아멘. 0131번님이 상하이에 계시는 것 같아요. 가을 너무 아름답게 빚어주신 이 순간 소중해서 제가 있는 사무실에서 바라보는 황포강 운하 상하이 하늘 함께 보내는데 잘 들어가겠죠? 잘 들어왔습니다. 한참을 쳐다봤습니다. 지금 이 자연이 보내는 경고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모두가 함께 한 마음으로 주님이 주신 이 소중한 일상을 지켜갈 수 있길요. 아멘. 빙하가 녹고요. 곳곳에서 들리는 홍수 또 가뭄. 아름다움 속에서 자연이 주는 경고도 잊지 말아야겠다. 예, 그런 생각 듭니다. 이 아름다움을 계속 보고 우리 후손에게 물려주려면요. 그죠? 사진 감사해요. 상하이 8529님. 구름 한 점 없이 정말 파란 하늘 너무 예쁩니다. 이 시간에 이렇게 나오니까 새로운 하루 같아요. 내가 평소 움직이던 시간 아니라 다른 시간에 움직이면 또 다른 세상이 펼쳐지더라고요. 제키리님과 함께 듣겠습니다. 주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타이니 에코가 부릅니다. 3, 4

내 모습 이대로 따님과 함께 커피 한잔하며 이런저런 얘기하고 계시다고요. 아유, 리마인드 웨딩 사진도 너무 예쁘게 잘 봤습니다. 0491번님과 함께 제이어스 앨범에서 들었고요. 배상진님의 신청곡 감사의 김상진이 부른 곡이었어요. 아, 이런 사연이 있었군요. 상하이 곰돌이님, 이 나이에 새롭게 인생 시작하게 하심도 감사하고, 나이가 많은 인턴 경력에 임상 경험이 적은 초보 외국인 의사를 쓰고 싶지 않아 해서 자격증 따고도 244번째 만에 이곳 병원에 취업하게 됐어요. 흐르는 찬양 속에서 이 가을 지나온 길도 되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처음에 감동이 있는데 그 자리에 이제 앉게 되면 내가 온 길을 잊고 살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기회가 돼서 돌아보게 되면 매 순간순간 그 마디마디가 다 은혜였고 축복이었음을 알게 되더라고요. 정말 어렵게 되셨어요. 하지만 그 자리가 얼만큼 귀한지 알기 때문에 환자 한 사람 한 사람 대하는 마음도 더 진실되리라 믿고요. 하나님께서 또그 모습을 귀하게 보시리라 믿습니다. 상하이 곰돌이님, 늘 찬양 진아님께서 신청하신 활짝 웃어요. 오늘 들을까요? 러브입니다.

최 여사님께서 동생네 사무실에서 일거리를 새벽에 가져와서 오늘 더 조이포유 가지에부터 듣고 있습니다. 아, 급하게 연락해도 오케이 해주는 사람은 언니밖에 없지. 역시 언니가 최고. 예, 벌써 어깨도 아프고 눈도 침침하고 손가락도 아프지만 오늘과 내일 아르바이트비 일부는 CBS 네팔과 우리 교회 단기 선교 이렇게 사용하려고 합니다. 와, 진짜 의미 있는 아르바이트인데요. 찬양 에너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순간님께서 요즘 밤 12시가 되면 잠이 안 와요. 정원님 방송을 재방송을 들어야 돼서요. 다음 날이 피곤합니다. 책임지세요. 그러게요. 제가 진짜 잘못한 것 같은데요. 심심이라는 아이디 쓰시는데 반갑고요. 민들레님 오셨어요. 말씀 앞에서 신청하신 곡 위드가 앨범에서 함께합니다.

위드가 말씀 앞에서였습니다. 안녕하세요라는 아이디 쓰시는데 주일마다 교회 태워주긴 하지만 믿지 않는 남편 구원하는 게 제 기도 제목인데요. 오늘 놀라운 주님의 계획을 알게 돼 감사드립니다. 가래가 심해서 병원에 가 검사를 하니까 금연하세요라고 의사가 강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담배 끊고 그 다음에 술 끊고 놀라운 주님의 구원 계획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환경을 통해서 예, 우리 안녕하세요님의 기도대로 주님을 알고 또 이 모든 생활이 바뀌는 예, 그런 남편분 삶을 기대하

합니다. 9898님께서 하은이가 9월 21일 반기문 전 사무총장도 참석하는 중요 행사에서 아나운서와 함께 3부 행사를 영어로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 모든 과정에 주님이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아멘. 지혜를 주시고 함께 하시고 또 담대하게 그

또 가사 섬김으로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무엇보다 건강 잃지 않게 환절기 감기도 조심하시고 하는 일, 시도하는 모든 일 통해서 새로운 활력을 얻길 바랍니다. 옹빈지님, 시골 오가면서 푸성귀가 있을 때 앞집에 조금씩 나눔을 했었는데 어제 저녁에 난각 번호가 1번이라면서 계란 한 판 주십니다. 이렇게 오고 가는 정이 있어요. 정이. 마라님, 환절기 부쩍 힘들어하는 분이 많아요. 이들 가슴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이 가득 채워져서 위로받으실 수 있기를, 또 이 하루 잘 살아내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 가지 환경으로, 마음의 병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 생명을 주님께서 붙들어주시고 또 마라님의 활동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위로받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해리와 해피님이 신청하신 곡 예수 닮기를, 이 곡 예수전도단 앨범에 있는 곡인데요. 오늘 끝곡으로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려요. 내일도 당신을 향한 노래 함께 불러요.

0: 지금 이 순간의 삶 말입니다. 한스 크루파의 마음의 여행자 중 일부입니다.
1: 찬송의 향기. 오늘 함께 하실 찬송은 찬송가 336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입니다. 이 찬송가 가사가 세상에 처음으로 알려진 것은 런던에서 출판된 노래와 낭독을 위한 가톨릭 찬미가라는 책에서였습니다. 이 찬송시는 가톨릭 교회의 신부였던 페이버라는 사람이 작사한 것으로 이 찬송가 3절의 원문은 조상들의 신앙을 보라, 마리아의 기도가 우리나라를 주님 앞으로 인도하리로다 였습니다. 이 찬송시는 제임스 조지 월튼이라는 사람에 의해 나중에 개신교에서도 부를 수 있도록 수정돼 조상들의 신앙을 보라, 선한 이의 기도가 우리나라를 모두 주 앞으로 인도하리로다로 바뀌었습니다. 이 찬송의 작곡자는 가톨릭 성가집과 오르간 음악 그리고 피아노 음악 등 여러 권의 책을 낸 영국의 헨리 햄입니다. 이 찬송시의 성경적인 배경은 요한계시록 2장 10절의 말씀,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목중에 메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받으면 죽어도 영광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시련과 극복의 찬송, 찬송가 336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입니다.

0: 사랑해 CBS.
1: 삶이란 끊임없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마치 뱀이 주기적으로 허물을 벗듯이 사람도 일정한 시기가 되면 영혼의 성장을 위해 마음의 껍질을 벗어야만 합니다. 지나간 일을 이제 던져버리십시오. 비록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지만 당신을 초대한 삶에 충실하십시오.

0: CBS
1: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희영입니다. CBS는 개인이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주인인 그런 방송입니다. 한국교회가 힘들 때 CBS가 한국교회를 지켜줬고요. 또 CBS가 힘들 때 한국교회가 저희를 지켜주셨습니다.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은 CBS의 사명입니다. CBS가 한국교회의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지켜내는 일 꼭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일, 이 일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0: 방송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으로 전화주세요.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응원단장 정오의 남자 중의 남자 최인혁입니다. 아프리카 속담으로 전해지는 말이 있죠. 여러분 잘 아실 텐데,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맞습니다. 혼자 가면 빠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오래 가는 길에는 함께 걷는 사람이 필요하죠. 가족도 이웃도 교회 공동체도 그렇습니다. 서로 조금씩 기다려주고 손잡아주고 응원해 줄 때 우리는 더 멀리 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혼자서 외롭고 힘들게 애쓰고 있는 분이 있다면 조용히 다가가서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보면 어떨까요? 함께 손잡고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이 있다는 사실 우리 잊지 말고요. 손잡고 함께 갑시다. 갑시다. 잡으세요. 어여.

이런 길은요 속도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오늘 가사처럼 조금 느리고 네 어려워도 포기와 끝까지의 문제거든요. 우리 신앙의 길은요 속도와 상관없어요. 끝까지 가는 것이고요. 네, 그때 가는 과정이 느리고 어려워도 즐거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함께. 그래서 함께 갈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분별력이 없으면 큰일 나는 거죠. 예,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들 중에 분별력이 없어서 무너지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에게 필요한 사람, 꼭 필요란 뜻보다 나와 동행하는, 나와 세계관이 같고 신앙이 같고, 네, 보통 그걸 갖다가 요새는 뭐 결이라고 하죠. 결. 결이 같은 사람들을 주변에 꼭, 많은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네, 한두 사람. 네, 한두 사람이면 되는.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한두 사람, 두세 사람 있으면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사과즙 드려야죠. 사과즙 이벤트. 네, 오늘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날짜에 맞춰서 하겠습니다. 뭐 천도 넘어가는데 뭐. 그래서 오늘 917번째 들어오는 분에게 네, 사과즙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디딤돌을 어떻게 해야 돼? 열라. 진짜 열라 하셔야 돼요. 밥 먹다가 돌 주워서 하나 올려놓고요. 디딤, 뭐 디딤까지 가기 힘들면 디. 네. 그 다음에 시간 날 때 딤. 그 다음에 또 시간 날 때 2부에 가서 돌 해도 되니까요. 네. 아, 돌 하니까 또 어릴 때 돌대가리라는 말을. 네. 그건 안 들어봤는데. 돌대가리라는 말은 안 들어봤는데요. 아무도, 네. 많이 혼나고 그랬어요. 코피 터지며 놀고 막 예,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 오늘 사과즙 이벤트 917번째 들어온 분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들장미 소년님 아프지 마세요. 늘 1등으로 오르고 변함없이 진짜 빠지지 않고 오시는 분인데 아이고 아프지 마시기 바랍니다. 명가님이 깍꿍하면서 울 조이포이도 오래오래 영원히 함께해요. 울 손주방 정리 옷 정리하며 듣고 있어요. 어른 옷보다 많은 것 같아요. 울에만 그런 거지. 요즘 엄마들이 그런 거지. 요즘 엄마. 네. 정답. 네. 그 목소리가 왜 그러냐고요. 정답. 네. 저도 네 손녀 있잖아요. 네. 마음 청소 예, 잘 준비해 놓을게요. 울딸 장모님이 해주신 건 다 맛있다 한다고 사위 얘기군요. 네, 사위 자랑은 장모죠. 네, 사위 사랑 맞아. 사위 사랑은 장모죠. 제가 잘못 봐가지고. 이훈주님 삼갑김밥 맛있겠다. 예, 최근에 제가 같이 그 몇 달 전에 이제 친한 형님이랑 그 여행을 하다가. 이분이 삼각김밥을 처음 드신 거예요. 오, 그러더니 맛있다고. 삼각김밥 맛있죠. 네. 네, 소탈한, 그리고 소탈하지만 그 진진 맛있는 그 경험을 해드렸습니다. 자, 박지현의 결국엔 주님이셨네. 이준석의 꽃도, 네, 하나 뭐죠? 이 두 곡 나가는 동안 이제 디딤돌 진짜 열심히 해주셔야 돼요. 벌써 100이 넘었어야 돼요. 아직 100이 안 됐다는 건 이건 오늘, 네, 여러분이 열정을 아직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게시글에 뭐 100개까지 혼자 올리는 건 그렇습니다. 그냥 그래도 열심히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50개 사과, 즉, 사과즙이 50개 들어가 있는 한 박스를 신장균 목사님 훌륭하세요. 진짜 진짜 인상도 좋고 너무너무 훌륭하신 신영균 권사님의 동생분이세요. 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은혜로다.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 어서 들어오세요. 샵 7997 모바일 문자 이용하시면 짧은 걸 오시면 긴 글 100원, 사진 100원이고요. 만나 레인보우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무료. 네. 아, 리비님이 지난번에 사가지고 맞아요. 받으셨었어요. 사과즙 강추입니다. 당첨돼서 먹고 감동해서 추가 주문으로 부모님과 이웃분들과 적지만 나눴는데 엄지척입니다. 목사님께서 자상하시고 푸근한 형님 같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 진짜 좋으시죠. 네 아마 최선을 다해 또 섬겨드릴 겁니다. 할렐루야 단장님 출첵합니다. 경호님 너무 반갑고 운전 중에도 또 이게 뭐 신호 대기 중에 들어오셨겠죠. 백합님 완전 땡큐입니다. 아, 태연 씨가요. 저 후원금 10,000원 올렸어요. 그냥 그러고 싶었어요. 후원부 직원들이 금요일마다 모여서 중보기도 한대요 하셨는데 그냥 그러고 싶었어요가 이게 참 중요한 거거든요. 이런 좋은 일, 이게 진짜 선한 일이고 중요한 일이잖아요. 근데 그런 마음이 들 때 그냥 하는 거 이게 진짜 물질은 물질의 축복을 받는 최고의 첫 번째 방법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축복만 받는 게 아니라 내 마음과 삶의 습관이 성령에 민감하게 되는 아주 좋은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태연 씨의 그냥 그러고 싶었어요. 그리고 순종 이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대박. 에스더님 오늘 레슨 받으러 갑니다. 주님 지혜와 체력 새 힘을 독수리 날개 치는 것 같이 허락해 주셔서 아멘. 하얀고래님도 날씨가 진짜 최고라고 하나님 솜씨니까 말 다 했지만 맞네. 정말 아름다운 날입니다. 맞았어요. 패스하자면 아까 제가 손잡자고 어여 하니까 잡았다고 올리셨어요. 가브리엘님도 손잡았다고 올려주셨고 정원님은 계속 이제 돌 올리고 있다고. 이렇게 성실하게 돌 좀 올려주세요. 네. 이터널님 진짜 열심히 하시네요. 성실 납세자님도 오랜만에 오셨어요. 임간사님. 아, 이렇게 또 보네요. 소영 씨도 와 있군요. 와, 고맙습니다. 이제 얼만큼 와 있나? 아직은 뭐, 이 900,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예. 그 상품을 더 드리려고요. 더 진짜 예 더 드리려고 하겠습니다. 어떤 상품이냐면 비건 화장품인데 저희가 비건이면 이제 그 뭐 천연 뭐 이런 어떤 화학 성분이 없는 네 화학 성분이 없는 천연 화장품 이게 이제 비건 화장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917번 드리면 너무 아쉬워하실 것 같아서 817번 드리고요. 그다음에 1017번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막 몰라서 1017번까지 갔는데 못 받으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917번은 사과즙 드리고요. 그다음에 817번은 그리고

1017번에 들어오시는 분에게는 비건 화장품. 야,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얼굴에 이렇게 바르고, 아, 예? 이렇게 보습비 탁 되고, 얼굴에 광채 나고, 뭐, 여자분들 화장하고 그러니까 막 때리고 올리고 막 그러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천연이에요, 천연. 예? 네. 야, 지은 씨. 우리 정은숙 씨라고 오랫동안 초창기부터 방송하시던 분이 유전자 등록해서 아버지 찾았대요. 그리고 본명을 찾았어요. 박지은님. 하나님께서 뿌리를 알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다니엠, 저 아버지 찾은 기념한 선물 주세요. 아니, 아버지 찾은 기념, 아, 그거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딨어요 도대체. 완전 축하합니다, 진짜. 우리가 너무너무 기뻐하고 축하드리고, 예, 정말 기뻐합니다. 그보다 더한 선물이 어딨겠어요. 그냥 지은님이 이 기쁨을 좀 작은 거래 사서 나눠드리세요. 감사. 주변에 직장 동료들이나 이런, 그런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기쁨을 나누면 주변의 사람들도 기뻐할 것 같아요. 네, 진짜. 너무 좋다. 최여사님, 찬양 따라 부르고 공감하고 있다고. 고맙습니다. It's last. Come on. Wonderful. Peace.

신영수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그 전에 우르르 워십 내 마음 다해 라스트의 원더풀 피스였습니다. 피스. 자, 오늘 여러분 사과즙 이벤트 있습니다. 네, 게시글 917번째 들어오는 분에게 저희가 사과즙 50개 들어가 있는 한 박스 드리 사과즙을 네, 신장균 목사님께서 네, 나무에 올라가셔서 따가지고 확 짜가지고 보내드립니다. 신선합니다. 신선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디듬돌 해주셔야 돼요. 지금 3분의 1도 아직 안 왔습니다. 917번째. 그래서 오늘은 또 예, 그냥 추석도 가까웠고 예, 또 그래서 817번 아 이거 아쉽잖아요. 뭐 글자 하나 차인데 그분에게 비건 화장품 드립니다. 그리고 917 넘어가도 또 아쉽잖아요. 1017번께 또 비건 화장품, 네, 비건, 네. 화장품이 시작됐다는 과거에. 죄송합니다. 네. 네, 화

화학 재료가 전혀 안 들어간 화장품이라고 하네요. 너무 좋지 않을까요? 네. 사과즙 내 거 주문 중 행복만땅님은 와 벌써 주문하신다고 하시네요. 너무 좋다. 이렇게 예쁜 마음에 있는 백낙경님이요. 헬스장에서 한 시간째 자전거 타며 디딤돌 쌓습니다. 누가 봤든지 계획한 숫자의 디딤돌이 빨리 쌓여지길 바랍니다. 너무 예쁘세요 마음. 이정원 씨도 디딤돌이요. 사과즙 통해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퍼져가기를. 아, 우리 식구들은 진짜 마음이 다 예뻐요. 반주자님 오셨어요. 디딤돌 하시면서 오늘 90세 엄마 생신이라 어제 수요 예배 드리고 저녁에 엄마네 와서 자고. 아, 엄마 다 커도 엄마랑 자는 건 특별하죠. 전복 미역국 끓여드리고 이제 돌아가는 길입니다. 몸도 마음도 너무 힘들어하신 엄마에게 주님이 평안으로 찾아오시길. 아멘. 그래도 그렇게 다녀가시면 어머니께 큰 위로가 될 겁니다. 예, 잘하셨어요. 자, 디딤돌 열심히 열심히 하셔서 정희님 축복합니다. 저도 예, 우리 꼭 누군가 받아가도록 합시다. 자, 헤리티지 메스콰이어죠. 신영재가 부릅니다. 보혈 찬송 메들리. 그리고 김승희 주리가 부르죠. 물가로 나오라.

참 좋네요. 김승희 줄이 물가로 나오라. 물가로 갑시다. 갑시다. 금별이 아빠님이 어제 딸이 저에게 퐁퐁 두 개를 사달라고 했는데 잘못 알아듣고 조리퐁 두 개나 퐁퐁과 조리퐁. 어, 그 두통 먹으면 거진 입원해야. 너무 재밌었네요, 그죠? 한바탕 웃었겠는데요. 예, 그렇긴 자지러지게 웃었다고. 바위야 놀자님, 아, 기쁜 소식 전합니다. 매일 아침 기도 올렸는데 캐나다에 직장 다니는 아들이 교회 출석 중이라고. 아, 그동안 안 했나 보다. 예, 너무 기쁘고 축복합니다, 진짜. 저의 작은 아이 딸도 하나님을 만난 기적이 이루어지길. 이루어지겠죠? 예, 이루어질 겁니다. 축복하고 응원합니다. 자, 오늘 사과즙 이벤트 917번째, 오늘 날짜죠. 917에 들어오신 분에게 드리고요. 그 다음에 817, 1017에 들어오신 분에게는 비건 화장품까지 드립니다. 우리 디딤돌, 진짜 딜, 돌을 던지지 마세요. 아까 돌 던지지 마세요라고 추억님이 울셨나요? 다만, 디딤돌을 놔주세요. 네네. 돈, 아, 던지세요. 제가 받아서 디딤돌로 놓겠습니다. 자, 아가파 워십이죠. 더 블레싱 보내드리고 2부에서 만날게요.

0: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중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1: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2026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 출품한 올해 88살 신정순 은퇴권사님의 사연입니다.
3: 제가 척추협착증으로 너무너무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 다리 아파 밤새도록 잠을 잘 수 없어요. 네. 근데 이렇게 잠을 못 잘 빼야 성경을 한번 써보자 하면서 책상 놓고 앉아서 쓰기 시작했는데 뭐 쓰다 보니 새벽 3시, 4시까지 돼서 그동안에 전혀 통증이 안 왔는데 친구약 한 벌 쓰고 반 정도 쓰는데

0: 저 척추 협착증이 완전히 깨끗이 나아요. 기적의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 제가 안 쓸 수가 있습니까?
1: 2026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관람 바랍니다. 전시 관람 문의는 02-2650-7942번입니다.
2: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으며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시편 74편 15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3: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아니요 아버지,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게 참 쉽지 않네요.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철야 예배도 드리고 부흥회도 하고 그렇게 참 열심히 믿지만 막상 삶은 물질이 다이고 명예가 다이고 내 잘못은 인정하지 않고 세상보다 못한 모습에 교회가 너무 많습니다. 온 교회를 책임지는 총회가 요즘 열리는데 어느 글에 다 있는데 거룩이 없다고, 그 글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제가 볼 땐 진짜 다 있는데 거룩이 없고 믿음이 없는 것 같은 제 시선이 문제라면 저를 바꿔주시고 제 시선이 맞다면 한국교회 하나님 다시 한번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땅히 벌받아야 되고 회초리 맞아야 되지만 지금껏 그렇게 긍휼을 베푸셔서 왔는데 주의 은혜로 주의 긍휼로 다시 한번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겼던 목사님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낮아지고 하나님 한 분이 다라고 당신이 전부라고 고백하며 불법을 떠나고 세상보다 못한 상식을 삶을 살지 않도록 다시 한번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일로 인해 분별력을 잃어버린 모든 그리스도인 안에 다시 한번 올바른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CBS를 사용하셔서, 무엇보다 이 조이포일을 사용하셔서 신앙의 본질과 신앙의 근본적인 것들을 회복할 수 있는 놀라운 창구로, 통로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워십 클라우드 GS 내 산 소망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들어와 들어와. 아 근데 제키리님 지난번에 강릉 장로교회 오실 줄 알았는데 못 뵀어요. 다음에 갈 땐 꼭 오실 거죠? 안 오면 흥. 네 반갑습니다. 반주자님이 저희 교회는 예장 통합인데요. 어제 목사님께서 1, 2년 동안에 교인이 5만 명이 줄었다고 하네요. 너무 안타까워 하시면 뭐 그건 그 이유는 너무 뻔해요. 예수님 교인이라고 하면서 바깥으로 나가서 회개하거나 아니면 친절을 베푸거나 아니면 예의 바른 일들 보이는 게 아니라 나가

그래서 우리 주장만 외치고 쌍욕을 하고 막 하는데 거기서 웃으며 박수치고. 야, 저는 진짜 여야 좌우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정말 상식적이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상식적이. 뭐 이거는 점점 그런데도요. 계속 우리가 원하는 것만 주장하고 있는 게 교회예요. 뭐 동성애 저도 싫어요. 근데 동성애보다 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요. 교만하고 예의 없고 무례한 것들이에요. 성경 다 뒤져보세요. 성경에도 무례라는 게 있어요. 무게라는 게 있어요. 성경에서 어디에 무게를 두시냐고요. 예수님이 예 어디다 무게를 두시고 하나님이 얘기를 하시냐고요. 근데요. 뭐 동성애 싫죠. 예. 뭐 차별법 그 차별법 안에 좋은 것도 있어서 그 뭉뚱그려서 다 얘기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만 가지고 물타기라는 거죠. 물타기.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예, 자기들에게 오는 손가락질을 다른 곳을 다 향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성도들만 분별력을 잃어버리는 거죠. 예. 성경의 무게에서 여러분 오늘부터 가서 읽어보세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읽으면서 하나님은 어디에 무게 중심을 두고 있냐는 거예요. 남을 무례히 행하고 교만하고 세상 자랑하고 네 거짓말하고 이걸 훨씬 저 동성애 이런 죄보다 제가 볼 때는 100배 1000배 더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성경의 무게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좋아하시는 것과 싫어하는 걸 분별 못하게 해온 게 지금까지의 예, 사람들인 거예요. 리더들이라고 하는. 근데 그렇지 않은 많은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들 중에. 근데 그분들이요. 이거와 싸울 수도 없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CBS가 이 길을 걸어가 주는데 네. 그 정말 중간을 지켜가고 있는데 정말 악한데 목사라는 타이틀 가진 몇 사람들 때문에 이렇게 교인이 줄어드는데도 안타깝습니다. 네. 통합 측만 그러니 얼마나 많은 신앙인들이 잘못되고 그릇된 사람들 때문에 잃어버린 양들이 얼마나 막을까요 하셨어요. 예. 우리 냉정하게 보셔야 됩니다. 이걸 또 뭐 정치 얘기 에휴, 말도 안 되는 예, 얘기 이건 정치가 아니 신앙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 얘기요. 빠라방, 네, 빠라방님이 오신 거예요. 이번 달까지만 일하고 24년간 다닌 직장을 퇴사합니다. 마음이 싱숭생숭하고 다른 일 하고자 퇴사하는 건데 잘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기도하며 결정하신 일이니 불안하시겠죠. 그래도 이 마음 붙들어주세요 하셨는데 주님, 네, 빠라방님의 선택 주님 안에서 결정한 일이라면 함께 걸어가 주세요. 힘내시기 바랍니다. 엘로힘님 오셨고요. 점심 일찍 먹고 들어오셨는데 스콜피오님도 불안과 두려움 가득한 인생에 하나님께 세임 주시길 바란다고 오셨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디딤돌 해야 됩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네, 600이 아직 안 됐어요. 500은 넘었어요. 자. 우리 천은 넘어가야 세 분 다 받을 수 있잖아요. 917번째 오는 분에겐 사과즙 그리고 817, 1017분에겐 비건 네, 비건 화장품 때리고 탱탱해지고 예뻐지는 겁니다. 어서 달려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은혜 신청곡 하신 분이 계세요. 은혜 신청곡을 올려주셨는데 네 준비했습니다. 행복도 신청하신 예, 사랑 수아 사랑 유나님이요. 네 오늘 양평에서 또 어머니 기도 모임에 오셨다네요. 여기서 은혜 그다음에 행복 이어갈게요.

네, 행복까지 구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700이 안 됐어요. 이러면 진짜 예? 사과즙도 비건도 제가 가져가야 돼요. 어서 달려와 주세요. 디딤돌. 자, 본격적으로 다. 자, 한번 합시다. 예. 그래도 진짜 열심히 하신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진짜 영원님, 이터널님하고 막, 예. 행복만땅님, 여러분 쭉 디딤돌 해주신 곡팀장님, 예. 은숙님도 많이 하셨네요. 그러니까, 예. 그리고 이미자님, 또 뭐 있나 한 번만 더 볼까요? 열심히 하신 분들이요. 많네요. 그래도 진짜 예 열심히 하신 분들이 영도다리님도 많이 들어오셨네. 현숙한 할머님도 달려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917, 817, 1017까지 나와야 됩니다. 아셨죠? 여러분 사과즙과 오늘은 비건 화장품까지 드리니까 자 밥 다 드셨잖아요. 어디서 달려오셔서 네 디딤돌 한번 해주세요. 토토로님이 다음 주 추석 앞두고 지난 6월에 갑자기 주님 곁으로 가신 주님 아빠 보고 갑니다. 인천 부평 가족공원 참 엄청 차가 많다고 날이 너무 좋아 아빠 생각납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억 이 찬양 찾아보겠습니다. 날씨가 너무 좋아서 할렐루야 듣고 싶어 하셨는데 지미선의 네 클리오님 오늘 들어갈 수 있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그저께 제가 보내드렸죠. 모기가 너무 많다고 행복만땅님. 그래요. 최니님 CBS 방송을 들으면 매 순간 주님이 함께 하심을 느낀다고 열심히

살아노라 싶은데 늘 내게만 비껴가는 행운들에 가끔은 원망스럽다가도 이 또한 주님께서 예비하신 길이라 믿는다고. 그럼 그 믿음, 예, 그 계속 그런 믿음으로 걸어가면 어느 날 행복이 비껴가는 게 아니라 나에게 있는 와 있는 행복과 축복을 찾게 되고 같이 동반자로 걸어갈 거라고 믿습니다. 네. 자, 희주일 마음 청소 유은성 모두 아멘이라 하죠 하면서 디딤돌 어서 오세요.

유은성의 모두 아멘이라 아주까지 듣고 왔는데, 자, 여러분 거의 많이 왔어요. 예. 800 눈앞에 두고 있으니까 917 곧 가지 않을까요? 오늘 들어오신 분들 한 방씩만 디딤돌. 네.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해서 한번 오늘 들어오신 분 딱 한 번씩만 들어오면 예, 될 것 같습니다. 그럼 917 가겠죠. 네. 선한이웃님 잘 재활치료 잘 받으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여러분 선한이웃님 재활치료 위해 지금 잠시 오초 기도해 주시고요. 땡스님이 오늘 제게 주시는 말씀 같다고 그래요. 제가 말하든 찬양 중에 얘기하든 하나님의 음성이 전해지면 그걸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 이게 진짜 예, 중요하겠죠. 제가 얘기하는 건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겠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제가 틀린 말하면 그래서 저한테 돌을 진짜 던져주세요. YH님 요코하마에 태풍이 올라오고 있다고. 와 토요일과 주일에 큰 영향권에 든다고 요코하마에서 YH님 와주셨어요. 교회 또 성도님 피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길. 그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도요. 목사님께도 성도님들께도 인사드려주세요. 자 디딤돌 어서 달려와주세요.

이거 같대? 가을엔 편지를 하겠어요. 누구라도 그대가 되어 받아주세요. 낙엽이 쌓이는 날 외로운 여자가 아름다워요. 가을엔 편지를 하겠어요. 누구라도 그대가 되어 받아주세요. 낙엽이 흩어진 날 헤매인 여자가 아름다워요. 가을엔 편지를 하겠어요. 모든 것을 헤매인 마음 보내드려요. 낙엽이 사라진 날 모르는 여자가 아름다워요. 저는 이 여자란 단어에 사람이라는 단어를 붙이고 싶었어요. 그러게요. 외롭고 헤매고 또 모르는 이 모든 사람들이 아름답게 보일 수 있는 것. 그들에게 우리가 좋은 편지가 되어서, 예, 진짜 편지가 종이로 쓰는 것만 편지가 아니라 찬양 중에도 뭐 그대는 제 노래도 있고 여러 사랑이라는 노래도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편지라는 마음 메시지가 있잖아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동네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좋은 편지가 되어져서 카톡이나 문자로도 하나 남기고 외롭고 힘들어 보이는 직장 동료들에게 사람들에게 위로의 글 하나 보낸다면 참 내가 있는 그곳이 우리를 통해 참 예뻐지고 아름다워지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드는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되시면 우리 한번 작은 손편지나 아니면 진짜 편지다운 글을 한번 주변에 어렵고 힘들고 외롭고 헤매이는 사람들에게 보내면 어떨까 싶어서 오늘 이 곡 어때? 김민기입니다. 가을 편지.

야, 그냥 잠시 예 말이 필요 없는 네, 목소리죠. 참 그리운 네, 이 시대 참 좋은 노래들을 많이 예, 나눠주시고 삶도 너무 멋있던 분이셨어요. 김민기의 여러분 우리 이 가을에 외롭고 힘들고 헤매고 어려워하는 분들에게 정말 작은 하나님의 편지가 됩시다. 엄마 사랑님 몇 달 만에 왔어요. 목사님 방송을 안 들었더니 삶에 의욕이 없고 너무 게으르게 생활해서 다시 출석했어요. I love you 하셔서 저도 사랑합니다. 네.

이제 진짜 1017까지 다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조금만 뒷심을 발휘해 주세요. 7488번님 대구라고 밥 먹고 운동하면서 들어요.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를 대기를 하시면서. 야 대구 예. 대구 화이팅. 대구에 진짜 신앙의 올바른 길을 가는 분들이 확 더 많이 예, 일어나서 참 믿음의 고향 고장이거든요. 예, 대구에 가면 그 정말 정말 믿음의 거리죠. 예, 믿음의 거리죠. 그 병원. 선한 이웃님이 뇌경 아 우리가 아까 기도했죠. 같이 기도하기로 했다고. 샬롬님이 저는 어린이집 교사인데 아픈 아이가 있는데 제게 너무 버거운 그 아이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글 남겨봅니다. 아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어린이집 전체적으로 상담도 해보시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아픈 아이들 아픈 어른들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고민 앞에 서 있는 샬롬님 뭐 여기서 제가 말을 다 해드릴 수도 없네요. 상황을 모르니 그 마음 위로해 주시기를 진짜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토닥토닥입니다. 진짜 김치 담그다가 도저히 그냥 듣고만 있을 수 없어서 미연이님 오셔서 고맙습니다. 혼자 점심 먹으며 듣고 있는데 오랜만에 고즈넉하니 좋다고 6170번님 혼자 진짜 점심을 조용히 들으시나 보다. 점심을 먹고 들으시나 보다. 예람 어십 혼자 먹지 않지 죄송해요.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아멘입니다. 아멘. 네, 예람 50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김명식 오신 실하 신주 창문에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였습니다. CBS 레이디스 싱어즈가 첫 연주회가 오늘 있네요. 8시 롯데 콘서트홀. 와, 응원합니다. CBS 레이디스 싱어즈 웅빈지님 고마워요. 이렇게 알려주셔서 여러분들 시간 되면 꼭 가보시면 좋겠네요. 엘로힘님 또 그 은자매 맘님 라헬 비염 주님 치료해 주시기를. 아이들이 아프고 하면 참 마음이 그런데 말입니다. 엘로힘님 감사합니다. 들어와 주셔서 감사하고 스콜피오님 불안과 두려움 가득한 인생에 하나님께 새 힘 주시길 아멘입니다. LSS님은 이 좋은 찬양을 생각보다 작게 청취하는 듯해서 안타깝네요. 혼자 몰래 들으시는 거예요? 어떤 환경인지 모르겠지만 다시금 아들이 아프고 또 삼촌 하늘나라 보내드리면서 가족의 소중함을 더 느끼신다고 오늘 가족들에게 전화도 하고 예, 그래야겠다고 행복만땅님 이렇게 뭔가 깨달아지면 적용하고 바로 행하는 것 너무 참 고마웠고 저도 힘이 돼요. 네. 반주자님 오랜만에 정주행했더니 2시간 다 드신 거예요? 야, 제가 힘이 나네요. 역시 힘이 되고 마음이 꽉 찬다고 하셨는데 제가 힘이 납니다. 봄보로봄님 가을 하네요. 분위기 잡고 카페에서 업무 교재 보려고 했는데 책을 두고 왔어요. 아, 그럼 즐기세요 그냥. 예. 실버러브님은 친정엄마한테 편지 쓰기 숙제 있는데 사평도 끝나면 써야겠습니다. 끝. 잘하셨어요. 항암 중에 이렇게 기쁘고 힘있는 사연을 보내셔서 키세스님 정말 주위에 좋은 분들이 많다니 제가 다행이고 또 힘내시기 바라고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들레님 아드님도 염증 치료되시길 바라고요. 자, 오늘 사가집 당연히 됐죠. 우리 식구들이 누군데. 사가집은요 4280님 그리고 화장품은 네, 비건 화장품 길경자 이종란님께 드립니다. 길경자 이종란님은 주소를 좀 남겨주시면 네, 저희가 또 이렇게 보내드리도록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다 됐네요. 7488번님 고등학교 사역 잘 마치고 오시길 좋은 열매 맺길 바랍니다. 자, 사랑의 교회 쉐키나 찬양단의 원데이 그날 오늘 끝곡이네요. 네, 오늘도 여전히 우리의 목표와 우리의 나눔과 마음을 함께해 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하고요. 내일 또 만나죠. 여러분 사랑합니다.

0: 긍휼의 하나님, 홍수와 산사태로 집과 가족을 잃은 네팔과 티베트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의 눈물을 닦아주소서. 다시 일어날 새 힘을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CBS는 네팔과 티베트를 위한 긴급 모금을 진행합니다. 02-2650-7004번으로 연락 주십시오. 모금액 전액은 현지 선교사를 통해 긴급 구호 기금으로 사용됩니다.
1: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본사며 관람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2: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요엘 2장 23절 말씀이었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죠? 이 시간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선사하고 신앙의 기쁨과 영성을 깨웠던 은혜로운 찬양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앞으로 2시간 동안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남기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있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는 완전한 길 열어주셨습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 이 시간 예배할 때 주님 앞에 기뻐 뛰면서 찬양할 건데요, 여러분 함께 하시겠습니까?

내 삶의 비타민과 같은 찬양으로 함께하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가는 시간입니다. 듣고 싶은 국내외 찬양을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0: 매년 한국교회 성도들과 은혜로운 성지순례를 떠나온 CBS가 오는 11월 1일 10박 12일간의 일정으로 그리스 로마 순례 여행을 떠납니다.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지인 그리스와 마지막 순교지인 로마의 동선을 그대로 따라가는 이번 순례 여행은 2000년 전 바울의 땀과 눈물 그리고 순교의 정신을 온몸으로 마주할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갈릴리 여행사 02-775-5400, 02-775-5400번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1: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본사며 관람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0: 나의 실수, 편견, 부족함까지 내가 나를 못마땅하게 하는 모든 것들, 그것도 최선의 삶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싹 빼면 자기 삶이 완벽해질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런 허접함과 못마땅함이 포함될 때 그제야 그 삶이 완성되는 거예요. 세상에 편견이 사라지고 오해가 없으면 생이 완벽해질 것 같아요? 아닐 거예요. 가장 고도로 프로그래밍된 게 지금 모두의 삶이라고요. 못 하나 빼거나 더할 게 없어요. 배경옥 인터뷰집 다른 남자 중에서 읽어드렸습니다.
1: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2부에서도 여러분의 신청곡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준 바로 그 찬양. 지금 신청하세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사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신청곡으로 꾸며가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주의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듣고 싶으신 곡 남겨주시면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3, 4

0: 긍휼의 하나님, 홍수와 산사태로 집과 가족을 잃은 네팔과 티베트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의 눈물을 닦아주소서. 다시 일어날 새 힘을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CBS는 네팔과 티베트를 위한 긴급 모금을 진행합니다. 02-2650-7004번으로 연락 주십시오. 모금액 전액은 현지 선교사를 통해 긴급 구호 기금으로 사용됩니다.
1: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2: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이사야 45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한 아이가 엉엉 울고 있어요. 놀다가 무릎이 까졌는지 어디가 불편한지 이유는 모르겠지만 한참을 울고 있는데요. 어디선가 엄마가 나타나는 순간 언제 그랬냐는 듯 방긋 웃습니다. 상황이 달라진 건 아닙니다. 아이는 무릎이 여전히 아프고 뭔가 불편합니다. 그래도 그냥 엄마가 왔다는 것, 엄마가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 아이는 충분했던 것 같아요. 우리의 신앙도 그런 것 같습니다. 모든 문제가 그대로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걸 알면 다시 일어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 첫 곡입니다. 미국 작곡가 돈 비지게 곡 주의 빛을 비춰주소서, 부평감리교회 할렐루야 찬양대의 예배 찬양으로 듣고요. 찬송가 구주 예수 의지함이 강찬의 찬양으로 이어서 전해드려요.

0: 방금 들으신 곡은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달빛 찬양이었고요. 앞서 들으신 곡 돈비지개 곡 주의 빛을 비춰주소서 부평감리교회 할렐루야 찬양대 예배 찬양으로 찬송가 구주 예수 의지함이 강찬의 목소리로 전해드렸습니다.
1: 여러분은 지금 전진의 주님을 찬송하면서를 듣고 계십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는 은혜로운 찬송, 찬양대가 즐겨 부르는 합창, 전 세계 크리스천들이 함께 부르는 성가와 CCM, 찬양 연주곡 등 세상의 모든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누고 싶은 사연과 듣고 싶은 신청곡은 문자 샵 7997, 우물정 7997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무료로 참여하실 분은 CBS 레인보우 어플 채팅방이나 CBS 만나앱에서 사연 남겨주세요. 참여하시는 분들께는 닭갈비 본고장의 맛, 국산 닭다리살과 차별화된 양념 소스로 만든 춘천 장간의 닭갈비에서 양념과 간장 닭갈비 세트, 원조의 품격 팡파미유에서 드리는 강릉 육종마늘빵, 국산 곡물만 사용하는 대한민국 대표 선식 기름 전문점 오곡형제에서 미숫가루, 커피의 도시 강릉에서 드리는 강릉 커피빵과 커피잼, 그리고 커피 쿠폰을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을 찬송하면서 복된 시간 보내세요.
0: 목요일 출첵들 남겨주시고 계십니다. 아루아님, 황동현님, 김선주님, 파리가제트님, 아스농부님, 금강초록님, 마르나타님, 문화수구수록님, 평화님, 이은주님, 외론늑대님, 폴라리스님, 김숙희님, 요셉과 다니엘님, 오늘 너무 많이 오셨는데요. 다 불러드리기가 어려울 정도로 감셋 3cm님도 오셨고요. 예수랑지기님도 오셨네요. 아타카님이 하늘이 흐리니 천변을 따라 이어지는 풀들의 진초록 색깔이 마음에 평안을 주는 거 있죠? 주님을 찬송하면서 멀리 보이는 초록색의 평안함으로 함께합니다. 한편의 시 같아요. 아타카님 감성이 아주 풍부한 것 같습니다. 태연님이 오늘은 날씨가 흐리고 덥네요. 두부집에 서리태 콩물 사러 가는 길입니다. 준희님이 오늘 저녁 메뉴는 무밥에 느타리 버섯전이에요. 표고님도 늘 버섯 선별하며 잘 듣고 있습니다. 준희비님이 산책 후 땀 흘리며 올라왔네요. 주찬송 함께 할게요. 어디 산에서 듣고 계시나 봐요. 러브레터님이 전주찬 한 시간만 방송하니 아쉽고 금방 지나가네요. 그래서 더 애틋해요. 그렇기에 더 챙겨 듣게 되네요. 러브레터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한 시간 함께해 주시고요. 어여쁜 자연님이 전진님 어제 하모니카에 대해 이야기 나눴잖아요. 신랑과 이야기 나누다가 아버님은 하모니카를 행복하게 앞주머니에서 꺼내 불던 모습을 둘 다 생각하며 신랑이 난 아버지를 닮지 않았네 하더군요. 잘 부르시던 모습이 오래되었는데도 생각나는 밤이었어요. 어제 하모니카 오프닝에서 말씀드리면서 오프닝 곡을 또 하모니카 연주곡으로 들려드렸는데요. 이렇게 뭔가 하나 보면 그때 그 시절에 부모님이 생각나기도 하고 뭐 친구가 생각나기도 하고 뭔가 그 매개체가 되는 그 추억을 회상하게 만드는 그런 물건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어여쁜 자연님은 하모니카였고 또 다른 분들은 어떤 물건을 보면 누가 떠오르는지도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보혜사님이 카페에서 헤이즐넛 라떼 시켰는데요. 나온 제품에 하얀색이 전혀 없어서 물어봤더니 우유를 깜빡했다고 다시 만들어준다고 하는데 그냥 다시 부어주시라고 했어요. 서로 웃으며 이해하니 좋았습니다. 맛은 덜했지만 작은 손해보다 배려할 수 있음에. 보혜사님 넉넉한 마음으로 오늘 또 그렇게 맛은 덜했지만 그래도 서로서로 기분 좋게 아마 다음에 또 올 때는 좀 기억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똥찌님 슈퍼맨님도 함께하고 계시고요. 안젤라님도 오셨네요. 이번에는 세계인들이 고백하는 찬양입니다. 먼저 어린이들의 찬양으로 케이슨 크리스틴 게티의 He Will Hold Me Fast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리 준비했어요. 게티 부부가 만든 이 노래는 내 연약함 속에서도 주님은 나를 놓지 않으시고 영원히 붙들어 주시리라는 기대와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게티 키즈 힘널 앨범에 담겨 있는 어린이들의 고백을 잠시 후에 만나보시고요. 호주 찬양 사역팀 시티 얼라이트의 Yet Not I But Through Christ in Me, 내 안에 그리스도 함께 하시겠습니다.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도다 라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을 담은 찬양이고요. 내 연약함 속에서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간다는 복음의 진리를 전하는 찬양입니다. 그리고 내 모습 이대로 범키의 목소리로 함께 전해드려요.

캐슨 크리스틴 게티의 He Will Hold Me Fast,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리, 그리고 시티 어라이스의 Yet Not I But Flow Christ In Me, 내 안에 그리스도 들으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범키의 목소리로 내 모습 이대로였습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최초의 찬송가인 시편의 말씀을 묵상하며 찬양을 함께 나누는 오늘의 시편. 오늘은 세상이 요동하고 자연재해가 덮쳐와도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요 힘이시기에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고백을 담은 시편 46편 1절에서 5절을 성우 손정아 권사의 낭독으로 전해드리고요. 시편의 은혜를 나누는 찬양도 이어서 듣겠습니다.

시편 46편.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며 우리의 힘이시며 어려운 고비마다 우리 곁에 계시는 구원자이시니, 땅이 흔들리고 산이 무너져 바다 속으로 빠져들어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물이 소리를 내면서 거품을 내뿜고 산들이 노하여서 뒤흔들려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셀라. 오 강이여, 그대의 줄기들이 하나님의 성을 즐겁게 하며 가장 높으신 분의 거룩한 처소를 즐겁게 하는구나. 하나님이 그 성 안에 계시니 그 성이 흔들리지 않는다. 동틀녘에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시편 46편 낭독 후 전해드린 곡은 오직 믿음으로 부흥한 곡이었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올레이션스 경배와 찬양의 곡으로 나 약해 있을 때에도 김형미의 목소리로 함께 들었습니다. 오사랑님이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아서 무척 바쁜 일과예요. 추석 잘 쉬세요 하셨는데 저도 다음 주 추석 앞두고 마음이 분주한데요. 뭔가 마음이 좀 떠있는 기분이에요. 그러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특히 택배하시는 분들, 택배 일하시는 분들이 더욱 일이 많으실 것 같고요. 바쁜 와중에 그래도 실수 없이 무사히 잘 마치고 추석 때는 좀 느긋하게 쉬셨으면 좋겠네요. 코스모스님이 한 달 전부터 목과 어깨, 등 쪽이 많이 아파서 병원 가서 주사도 맞고 물리치료도 받았지만 고통과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전부터 갑자기 그 아픔이 사라졌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와, 이렇게 한순간에 안 아파질 수가 있나요? 진짜 그 감사하다는 말이 절로 나올 것 같아요. 잘 됐네요. 기쁜 소식 나눠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선한이웃님은 5개월 전 뇌경색으로 쓰러졌는데 지금 걷기도 하고 있습니다. 재활치료 중에 있어요. 주의 은혜로 회복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요. 기도 부탁드려요 하셨는데 선한이웃님 재활하느라 얼마나 있으실지 사연에서 느껴지네요. 조만간 뭐 걷는 거에 이어서 뛰는 것도 하실 것 같아요. 점점 더 건강하게 회복되실 거라 믿고 기도합니다. 은총님이 신청곡 남겨주셨는데요. 저는 성가대로 섬기고 있는데 너무 은혜롭게 기쁨으로 성가에 제가 감동감화로 헌신하고 있어요. 축복의 예수님이 지극히 사랑

다시는 여종 집사로 에스더 마리아와 같은 성도가 되어 건행하며 천국에 가고 싶답니다 하셨는데, 기쁜 마음으로 섬기는 게 여기까지 느껴지네요. 주여 지난밤 내 꿈에 신청해 주셨는데 김도현의 목소리로 들려드려요.

오늘 끝곡은 꿈을 쫓는 돈키호테님이 보내주신 부름바다 나선이 몸 연주곡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우리 삶은 실수투성이죠. 해결되지 않은 것들이 남아있는 채로 하루가 흘러갑니다. 내일도 똑같이 그 문제들을 마주해야 할 것 같아 벌써부터 마음이 무거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울던 아이가 엄마 얼굴 하나에 웃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분이 계시잖아요. 상황을 바꿔주시기 전에 먼저 곁에 계신 분, 나를 바라봐 주시는 분.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문제가 해결돼서 괜찮은 게 아니에요. 그분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걸 알기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겠죠.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늘 곁에서 바라봐 주시는 분이 계세요. 남은 오후도 평안하세요. 주님을 찬송하면서 전진이었습니다.

0: 장희관의 지금 자연은
1: 초가을 풀숲에서 들려오는 긴꼬리의 노래입니다. 긴꼬리는 풀이나 관목, 나뭇가지와 잎 이외에서 생활하는 깃두람이입니다. 가늘고 녹색인 몸은 식물 사이에 숨기의 제격이라 모습을 찾기보다는 노래로 먼저 존재를 알아차리게 됩니다. 긴꼬리는 아주 놀라운 방법으로 노래하기도 합니다. 잎에 구멍을 내고 그 사이에 몸을 넣은 뒤 노래하는데요. 그러면 잎이 확성기 역할을 해 작은 몸에서 내는 노래를 더 크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긴꼬리는 작은 몸으로 우리나라 가을의 소리 풍경을 풍성하게 만드는 멋진 음악가입니다.
2: 곡식이 무겁게 자라서 이랑까지 숙여지기를, 굵게 자라서 100명의 청년들도 뵐 수 없기를, 너무나 무거워서

0: 홍순관의 노래 계절이 우리를 아름답게 하기를. 앞부분의 가사 곡식이 너무나 굵게 자라 100명의 청년들이 빌 수도 없게 하고 100명의 처녀들이 나를 수도 없게 해달라는 것은 히말라야에 자리한 라다크의 씨 뿌리는 날의 민요입니다. 곡식이 이렇게 튼튼하게 자라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히말라야 빙하뿐입니다. 네팔 빙하 쓰나미 희생자들에게 커다란 애도의 마음을 보냅니다. CBS 캠페인 기후위기 시대의 현인들, 우리가 빙하를 지키고 빙하가 우리를 지켜주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계절을 지키고 계절이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길 간절히 바랍니다.
1: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CBS 스페셜입니다. CBS 스페셜은 CBS TV가 제작한 올포원, 성서학당, 새롭게 하소서, 잘 믿고 잘 사는 법 등 신앙 프로그램을 오디오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성경을 쉽게 이해하도록 풀어주는 눈높이 강의와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는 신앙인들의 간증, 말씀에서 지혜를 얻는 큐티, 우리의 삶과 밀접한 수많은 신앙적 질문 등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데 필수적인 자양분인 말씀을 다양한 시선을 통해 새롭게 알아가는 프로그램을 만나봅니다. 오늘은 말씀으로 하나 되는 시간 올포원을 보내드립니다.

0: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할 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직접 받는다면, 그것도 실물로 받는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상상을 해보게 되는데요. 여기서 오늘의 주제를 퀴즈로 내보겠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무기를 직접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단 한 사람.
1: 정답. 네. 맹재열 PD.
0: 아니 왜 이러십니까 진짜.
2: 삼손.
0: 네.
2: 솔로몬.
0: 자, 힌트 드릴게요. 약간 이렇게 헷갈리시는 것 같은데. 말도 잘 못해요.
1: 말도 잘
0: 나이도 많아요.
1: 나이도.
0: 살인자입니다. 근데 정답? 무기를.
1: 다윗이?
3: 모세. 모세 지팡이.
0: 그렇습니다.
2: 아론 줄 알았네, 아론.
4: 저 진짜 몰랐거든요.
0: 네.
4: 모세 지팡이 하면 알긴 알아요. 거짓이 없고 진실되게 하는 분이.
0: 네.
4: 저는 지팡이가 딱 던져가지고 뱀도 됐다가 또 이걸 바다를 뭐였지? 뭘 쳐가지고 홍해도 갈랐다가 그다음에 반석도 쳐서 막 혼도 났다가 해가지고 이게 그냥 지팡이가 아니라 엄청난 지팡이잖아요.
0: 네.
1: 사실 이제 나이든 그 노인이 이렇게 짚고 다니는 단순한 지팡이가 아니라
0: 네.
1: 모세의 지팡이, 그 능력의 지팡이잖아요. 문득 드는 생각은 아 나도 이런 거 하나 있으면 좋겠다.
4: 혹시
1: 완전 난 이거 들고 타고 다닐 것 같아. 발이 날라서
3: 해리포터처럼
1: 미국 가고.
0: 네.
1: 막.
5: 네. 근데 이 성경에 지팡이들이 참 많이 나오지만 모세의 지팡이처럼 하나님이 직접 주신 무기는 없는 것 같아요.
0: 네.
5: 왜 하필 지팡이였을까요, 목사님?
6: 뭐 하나님이 모세하고 얘기하실 때 그때 이제 하나님이 딱 보니까 모세가 지팡이 갖고 있구나. 그래가지고 지팡이로 하시지 않았나.
4: 들고 있는 걸로.
6: 흔한 일상에서 가장 일상적인 것 중에 하나 아닌가 싶어요.
7: 여러분에게 주셨다면 핸드폰. 핸드폰을 사용하셨을 것 같아요. 핸드폰에 너무 의존하고 사는 거 아니야?
6: 핸드폰.
8: 지팡이라면 별 거 없어 보이잖아요. 내가 저런 걸 가지고서도 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존재다. 뭐 이런 정도의 어떤 이유 때문에 지팡이 정도로 선택하지 않으셨어.
1: 하나님의 클라스.
4: 아니.
0: 예.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켰고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까지 인도하도록 사용하신 이끌었던 모세에게 지팡이는 어떤 존재였을까요? 그 점을 설교부터 좀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김윤희 목사님부터 시작하시겠습니다.
7: 네, 모세의 지팡이를 어떤 랍비가 뭐라고 표현했냐면 까메오 출연으로 표현을 했어요. 이 까메오가 출애굽의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렇죠? 예. 그러기에 이 모세의 지팡이에 대한 다양한 이론이 존재합니다. 해리포터에 보면 그 마법사의 지팡이, 끝까지 그 가장 강력한 지팡이를 얻기 위해서 싸우죠. 그렇죠? 여러분이 뭘 기억하세요? 윙가르디엄 라비오사, 그죠? 그래서 해리포터에 보면 이 지팡이 자체에 굉장한 힘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 사이에 본인들의 구전, 말로 전해오는 율법을 모은 미시나가 있어요. 그 미시나

에 보면 모세의 지팡이가 하나님이 이제 창조하실 때 6일날 저녁에 하나님이 창조한 유물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해요. 그래갖고 나중에 모세를 줬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세의 무덤을 찾아다녔어요. 그 지팡이, 마법의 지팡이를 얻기 위해서. 근데 다행히 신명기에 보면 모세의 무덤이 어디 있는지 아는 사람이 없다라고 돼 있어요.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모세의 지팡이 역할이 뭐냐, 한 세 가지로 생각해 볼게요. 첫 번째는 지팡이 자체에 힘이 없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그죠?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이적으로 나라를 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죠? 그랬더니 모세가 여호와가 나 보내셨다는 거 안 믿으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 뭐라 그랬냐면 네 손에 있는 게 뭐야? 그러니까 지팡인데요. 그러니까 그걸 뱀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렇다면 뭘 보여줍니까? 애당초 지팡이는 하나님의 그 오리지널 플랜, 그죠? 원래 계획에는 없었던 거예요. 근데 모세가 뭐라고 하니까 할 수 없어. 그래, 뭐야? 해갖고 지팡이, 이거를 이제 쥐어준 거죠. 근데 이제 나병이, 두 번째는 나병 되죠. 손을 넣었더니 네. 그땐 지팡이 사용 안 하잖아요. 그죠? 이 손으로 그냥 그 자리에서 되죠. 그래서 이 모세의 지팡이는 여호와께서 이적을 나타내는 표적, 그런 상징성을 가진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재앙 중에서도 어떤 재앙은 지팡이 없이 합니다. 예를 들면 파리라든지 가축 돌림병이라든지 장자의 죽음, 이건 지팡이 사용했단 말이 없어요. 그러기에 지팡이는 도구이지 지팡이가 주체자이자 주인은 아닙니다. 둘째, 그렇죠? 모세가 하는 것이 아닌 것도 확실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이제 지팡이 역할 중 하나가 뭐예요? 이제 기적을 일으켰는데 이 이제 지팡이를 내세우니까 사람들이 그 지팡이에 관심을 갖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토론을 하고 있는 거겠죠. 그랬더니 또 하나님 뭐라 그랬냐면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라고 하면서 지팡이에도 포커스가 있는 것 같지만 앞에 뭐가 나옵니까? 먼저 너는 그죠. 그래서 모세의 역할을 굉장히 중요시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제 출애굽의 영웅인 모세는 잘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다 가져갈 수 있어요. 그죠? 굉장한 것도 유혹입니다. 근데 나중에 보면 말은 아론이 대신하고 또 이적은 지팡이가 대신하고 또 하나님이 그렇다고 모세가 너무나 지팡이에 의존할까 봐 어떤 거는 모세를 그냥 손을 벌려라 해서 모세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역사하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죠? 그럼 세 번째는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우리 이미 다 알고 있고 고백하는 바 같이 너무 자명합니다. 하나님이 뭐라 그랬냐면 이제 제일 놀라운 게 홍해죠. 그때 이제 뭐라 그랬냐면 모세가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겠다 그랬어요. 그래갖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너무 바빠요. 구름을 이집트 그 군대 앞에 갖다 놓고 모세 보고 지팡이는 들어서 홍해를 가르라고 하고 그리고 한 번에 갈라지는 게 아니에요. 저녁 내내 동풍을 불어갖고 그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가진 것들을 다 총동원해서 그야말로 오케스트라 지휘를 해갖고 홍해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에게 뭘 의미하냐면 우리 삶에서 극복하기 어려운 일이 일어나요? 그러면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우리는 사실은 의지할 걸 찾아요. 그게 지팡이가 아니라 뭐가 됐든 저분이 나를 도와주실까? 목사님한테 전화하면 일이 해결될까?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다양한 방법으로 역사하세요. 물론 올포원을 통해서도 역사하세요.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역사하시고 친구를 통해서도 역사하시고 목사님을 통해서도 역사하세요. 심지어는 안 믿는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께 의존하기 시작하면 뭐를 착각하는 겁니까? 나를
내 문제.

0: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분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어떻게 보면 수단, 도구, 그죠? 예비하심을 혼동하지는 맙시다. 이게 지팡이의 메시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1: 아멘.
0: 하나님, 우리가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모든 것에 주인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1: 아멘.
0: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2: 아멘.
0: 근데 그 수단으로 가끔 지팡이도 주시는 것도 너무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3: 아멘.
0: 아멘. 아멘.
1: 저희 집에는 이제 소천하신 저희 아버님이 6.25 전쟁에 자원입대해서 싸우실 때 그때 받은 그 태극무공 훈장, 그 훈장이 저희 집에 있어요. 근데 저는 이게 제 서재에 있는데 그거를 볼 때 아버님이 살아오신 삶의 여정, 평안도 땅에서 태어나서 일사후퇴 때 자원입대해가지고 6.25를 치르시고 고향에 그토록 가고 싶으셨는데 고향에는 가지 못하시고 동작동 현충원 그 납골 땅에 모셔진 저희 아버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태극무공훈장은 저희 아버님을 추억하게 하고 생각하게 하지요. 저희 아버님이 뭐 현재 저와 같이 계시는 건 아닌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지금 여기에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 또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표적과 기적, 이런 게 이제 현재 진행형으로 작동되는 거죠.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 또 표적과 기적, 이거를 작동하게 하는 통로가 됐던 가장 위대한 상징, 그게 바로 모세의 지팡이입니다. 모세의 지팡이를 오늘날 내가 만일에 받는다면, 가지고 있다면 어떨까? 무지무지하게 좋을까? 아니면 어떤 안 좋은 일이 일어나는 건 혹시 아닐까? 근데 모세한테는 실제로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권능의 지팡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는 그 통로인 그 지팡이 때문에 모세는 무지무지하게 어려운 일을 결정적으로 겪었습니다. 민수기 20장 7절 이하에 보면 모세가 바로 그 지팡이, 그건 하나님의 지팡이 이렇게 표현되는데 그 지팡이를 갖고 결정적인 실수를 저지른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그 얘기를 잠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그리고 반석에게 명령해서 물을 내게 하라. 그런데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 쳤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제가 아까 읽은 건데 지팡이를 가지고 지팡이로 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고 반석에게 명령해서 물을 내라 그랬는데 모세는 지팡이를 잡고 반석을 두 번 쳤습니다. 그런데 여기 본문을 읽어보면 모세하고 아론, 특별히 이 모세의 심정이 굉장히 막 격해졌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면서 모세가 막 격해져가지고, 그런데 그렇게 해서 물이 나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아가 아론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모세는 맨 마지막에 요단강, 그 이제 동편 쪽에 요단강을 건너기 바로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을 다 모아놓고 거기에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합니다. 40년 동안 자기가 이끌었던 이스라엘 백성, 그들이 죄를 지었을 때 모세는 심지어 이런 기도까지 합니다. 하나님 그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차라리 제 이름을 생명책에서 빼주십시오. 이 정도로 애정을 갖고 온통 헌신했던 그 사람들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었어요.

0: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간절히 애원하고 또 부탁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가 한 두 번 얘기하니까 너 더 이상 그 얘기 하지 마라. 끝난 얘기야. 넌 못 들어가. 근데 바로 이 사건 때문에 그렇다고요. 그러면 모세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 그건 구체적으로 뭘 말할까? 이제 성경학자들이 뭐 몇 가지로 해석을 하는데, 근데 단순하게 성경을 이렇게 보고 또 해석 가운데 하나이기도 한데, 바로 하나님이 너 지팡이를 잡고 명령해라. 그래서 물을 내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지시에 정확하게 말씀에 따르지 않은 거죠.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이나 분을 내면서 친 거죠. 자, 모세의 지팡이 가지고 있으면 좋을까? 그런데 이처럼 그 지팡이를 잘못 사용해서 엄청난 말하자면 결정적인 실수를 저지르는 것은 아닐까? 그러니까 모세의 지팡이를 갖는다. 이거는 좋은 것만이 아닙니다. 근데 모세의 지팡이를,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는 순간 모세는 자기는 없는 거예요. 절대 권능자이신 하나님 앞에 자기를 완전히 죽음과 삶과 존재 전체를 하나님 앞에 위탁하고 거기에 순복, 순종, 순명하는 거죠. 모세의 지팡이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존재 전체를 하나님 앞에 위탁한다, 그런 거죠. 자, 그런데 모세의 지팡이를 조금만 더 묵상하면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다 모세의 지팡이를 갖고 있다. 이제 의미상으로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 66권 성경 말씀. 66권 성경은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신 유일하고 완결된 계시의 말씀이지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권세를 갖는다 그랬거든요. 그 권세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제일 기본적으로 제일 심장과도 같이 핵심에 66권 성경 말씀이 있는 거죠. 이 말씀은 요한복음 1장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자체이시고, 그러니까 66권 성경 말씀,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복이 있는 거잖아요. 기도는 왜 하나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건데,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66권 성경 책의 내용이 내 삶에서 그리고 오늘날의 세상에서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이게 기도의 본령이죠.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라. 너희가 그럴 수 있는 권한을, 권세를 내가 주겠다. 그리고 내 이름으로 기도한 것 응답해 주겠다. 이러셨잖아요. 이건 뭐 모세의 지팡이 아닌가요? 그리고 모세의 지팡이는 뭐 아까 우리 김 교수님이 말씀 전하실 때도 해주신 얘기인데, 모세의 지팡이 자체에 능력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지팡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드러내는 통로일 뿐이에요. 그러면 더 명백해지잖아요. 66권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그 말씀에 내 삶을 헌신할 수 있는 위대한 모세의 지팡이 66권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있는 거죠.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또 오늘날 이 땅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세의 지팡이로 말하자면 비견될 수 있는 66권 성경 말씀 더 깊이 묵상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작동하는 이런 위대한 축복이 있으면 참 좋겠고, 또 그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모세의 지팡이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드러낸 위대한 통로였습니다. 66권 성경 말씀은 그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의 뜻, 말씀이신 하나님 자체이십니다. 하나님, 이 성경 말씀 부여잡고 기도하며 묵상하며 거기에 우리의 삶을 헌신하며 삶의 여정 걸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그래서 한국교회가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갱신되며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아멘.
1: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애굽에서 압제당하는 자기 백성들을 빼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에 가라고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명령 앞에 모세는 완강하게 거절했죠. 하나님,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것을 감당할 힘도 지혜도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어떤 한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태도일 수도 있지만은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객관화해서 자기 모습을 온전히 살펴서 자기 모습을 인정하고 있는 모습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정말로 모세에게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것이 바로 이 지팡이입니다. 하나님의 지팡이, 또 다른 표현대로 하자면 모세의 지팡이, 이 지팡이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현존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을 표현해내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기에게 주어진 이 지팡이를 가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영광, 그분의 뜻을 이 땅 가운데 분명히 보여주는 도구로 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사용해야 됩니다. 실제로 홍해를 가를 때로 이 지팡이를 사용했고 반석에서 물을 낼 때도 이 지팡이를 사용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 가운데 온전히 모세는 드러냈죠. 그런데 이 지팡이를 가지고 그렇게 영광스럽게 잘 사용했던 날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지팡이를 가지고 실수하고 잘못했던 날들도 모세에게는 있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모세에게 주어진 이 지팡이는 잘 사용하면 하나님의 명예와 영광이 드러나는 통로와 도구가 되는 것이고 잘못 사용하게 되어지면 자기 인생도 어그러지고 무너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명예와 영광도 손상을 입을 수 있는 아주 애매한 위치에 있는 것이 이 하나님의 지팡이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지팡이와 비슷한 용도로 사용되어졌던 것이 언약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언약궤를 주술적으로 마술적으로 인식을 해서 이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면 무조건 전쟁에서 승리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블레셋과의 전쟁에 이 언약궤를 가지고 나갔다가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 3만 5천 명이 죽게 되어지는,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유하고 있어야 되었던 가장 소중한 물건들 중에 하나였던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 진영으로 빼앗겨 버리는 일들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자칫 잘못하면 모세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지팡이도 그렇게 오용되어지고 잘못 사용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신자에게도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지팡이를 하나씩 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시대 신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전달받은 지팡이를 자기의 달란트, 또 자기만이 고유하게 하나님 앞에서 걸어가는 자기의 소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신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고 또 그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하고 계시고 또 이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를 높이기 위한 도구로서 우리 가운데 주신 건데, 살다 보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달란트가 우리의 소명과 사명을 망가뜨릴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도구가 되어지는 이런 사역자, 이런 신자들을 굉장히 많이 지켜볼 수 있습니다. 목사의 한 사람으로 이 땅에서 살면서 저 역시 끊임없이 이런 유혹을 받아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어떤 달란트들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매일매일 읽고 기도하는 자리에 서지 않으면 아주 자연스럽게 한번 잘 살아서 이름 한번 남겨야 될 텐데, 교회 좀 더 성장시키고 사람들 좀 더 모아야지 내 이름이 드러날 텐데

0: 내가 정말 잘하는 거 아무한테도 가지고 있지 않는 이거 가지고 어떤 순간에 승부수를 한번 던져봐야 되겠는데 이런 생각들을 실질적으로 하고 실질적으로 그런 실수와 잘못을 하는 날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이 사람이 마술을 부리는 사람이에요. 막 마술을 부리니까 그 성경에 표현되어져 있는 표현대로 하자면 낮은 자나 높은 자나 다 이 사람한테 그냥 마음이 다 빼앗기고 뭐 요즘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거의 가스라이팅 당한 거예요. 이 사람이 일으키는 능력 앞에 사람들이 다 놀래서 전부 다 이 사람의 권위 아래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더 큰 형님이 나타나세요. 빌립. 이 사람은 마술인데 빌립은 진짜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이 막 임하니까 자기보다 그 더 큰 능력을 발휘하는 이 빌립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빌립을 쫓아다니다가 결국 어떤 제안을 하는가 하면 돈을 주고 그 능력을 사고 싶다라고 하는 의견을 표현을 해요. 이거는 투자죠. 돈을 주고 저 능력을 사서 이전에 내가 마술을 통해서 사람들 끌어모으고 그들에게 영향력을 미쳤던 것보다 더 큰 영향력을 한번 가져보겠다라고 빌립이 무섭도록 책망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이 지팡이 이 복되고 영광스럽게 사용되어 줄 수 있는 이 지팡이가 여러분들의 소명과 여러분들의 인생과 삶을 무너뜨릴 수도 있다라는 것. 오늘 여러분 각자들에게 주어진 여러분들의 그 달란트와 소명이 여러분을 무너뜨리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신 이유와 목적 그대로 하나님의 영광과 명예를 높이고 있는 도구로 사용되어지고 있는지 무섭게 여러분들의 영혼을 점검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1: 아멘.
0: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이 지팡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우리의 삶과 인생도 무너뜨리는 그런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일이 없도록 우리 삶과 인생을 붙잡아 주옵소서.
1: 아멘.
0: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팡이 복 되게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다가 하나님 앞에서 눈 감는 복된 신자들이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아멘.
2: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들어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설교를 듣는데 이 장면이 이렇게 상상이 되면서 한 단어가 기회와서 이렇게 콕 박혔어요.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였구나. 와, 진짜 엄청난 거네요, 이게.
3: 아, 그냥 사실 딱 생각해보면 80 노인이잖아요. 양치던 80 노인이 그 가지고 있던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됐는데 이건 마치 슈퍼 히어로 같은 그런 이런 경험을 하면 이게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야 우리 삶에서는 이런 경험을 하면 어떤 걸까 그게 좀 궁금한 거예요. 목사님들 어떻게 이 삶 속에서 그런 경험을 혹시 하신 적은 없으신지 있으신지 좀 궁금해요.
4: 아까 이제 김관성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우리가 받은 달란트가 그거를 모세의 지팡이 아니냐, 근데 그거를 잘못 사용해서 내 자신의 명예, 내 자신의 이익, 영광 드러내면 그거는 크게 실수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 주셨는데 아주 깊이 공감하고요. 저는 독일에서 공부할 때 마틴 루터의 글을 하나 읽으면서 무지무지하게 제가 크게 은혜를 받고 그리고 굉장히 깊이 결심한 게 하나 있습니다. 루터의 글이 1530년 요 시점을 해서 보면 독일에서

0: 출판한 모든 출판물에 한 절반 가까이가 루터의 글이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인쇄술이 발명된 지 얼마 안 됐고 또 이제 종교개혁이 1517년 일어나면서 뭐 종교개혁이 독일뿐 아니라 유럽 전역을 휩쓸었으니까 뭐 그런 요인도 있었겠죠. 근데 루터가 이런 저런 기회에 쓴 글이 모아서 이제 출간되게 됐어요. 그러면서 루터가 거기에 서문을 써요. 근데 그 서문에 루터가 뭐라고 쓰냐면 나의 모든 글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드러내기 위한 거다. 또 나의 모든 글은 사람들을 말씀으로 인도하고 하나님께 인도하기 위한 이 목적으로 쓴 거다. 그런데 만일에 행여 조금이라도 말씀보다 또는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것보다 내 글이 더 돋보인다든지 이렇게 된다면 내 글은 저 구석탱이에 처박혀가지고 그냥 잊혀지기를 나는 원한다. 그 서문에 이제 그런 걸 써요. 근데 어쨌든 저는 루터의 그 글을 독일에서 그때 공부하면서 읽고 이제 그런 결심을 했어요. 하나님 앞으로 이제 공부하고 이렇게 저렇게 글 쓸 일이 많을 텐데 평생 제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저 개인의 어떤 거를 위해서 글을 쓰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그때 상당히 진지하게 그래서 이제 책을 내는데 용감하지 못한 그런 게 이런 어떤 이게 무의식에 깔려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도 하는데요. 어쨌든 아까 김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저는 그런 생각도 그런 기도도 많이 했는데 제가 공부한 신학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저를 성찰하게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참 가끔가다 하고 꽤 많이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는데 뭐 하여튼 그런 경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 저는 그 80노인이 양을 치던 평범한 지팡이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죠. 이게 하나님의 지팡이. 근데 이제 시간이 이렇게 쭉 지나서 지금 이 시점에 보면 그래요. 이 사역의 현장에 부름받는 사람들의 여러 유형들이 있어요. 보면 좋은 배경 가운데 많이 공부하고 또 뭐 괜찮은 조건 속에서 사역을 시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좀 이렇게 영광스럽게 부름받는 사람들이 있고 또 뭐 이런저런 배경도 없고 배움도 짧고 또 어려운 상황 속에서 도와주는 사람 없이 이렇게 부름받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는 뭐 굳이 이야기하자면 좀 후자였는데 제가 이렇게 지나온 저의 사역의 여정을 뒤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송구스럽고 부끄러워요. 왜냐하면 저는 한 번도 감사하면서 저에게 주어진 이 길을 걸어온 적이 없어요. 늘 투덜거렸고 원망했고 비교하면서 아파했고 울었고 뭐냐고 이거 뭐 이런 조건에서 뭐 어떻게 기쁨으로 잘 사역을 할 수 있는가 늘 그런 원망들이 저 가운데 솔직히 많았어요. 근데 지금 이 시점에 와서 뒤돌아보니까 저의 지난날의 그런 모습들이 너무 수치스럽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런 말도 안 되는 비참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작정하시면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잖아요. 그런 조건 속에서도 이 아주 기본적인 사실들을 망각한 채 감사하면서 그 길을 통과하지 못했던 거 그게 늘 죄송스럽고 부끄러워요. 누가 그러더라고. 목사님은 어린 시절의 성장 과정, 그 사역을 하면서 고생하시고 했던 그 상처와 아픔들을 어떻게 다 극복하셨냐 하던 사실 극복 못한 채 살고 있고 극복한 것처럼 보인다면 좀 잘 되고 나니까 극복이 되더라. 하면서 제가 그런 말을 이렇게 했는데 사실 이 고백은 참 부끄러운 고백이에요. 영광스럽게 부름받은 사람은 좋으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박수치는 역할인 거예요. 그리고 비참하고 별 볼 일 없는 조건 속으로 부름받는 사람들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역할들을 감당하면 되는데

0: 내가 왜 그렇게 못했을까? 그런 제 삶을 뒤돌아보면서 굉장히 부끄러워. 남아있는 제 사역의 여정은 노래하면서 걸어갈 예정입니다.
1: 네. 네. 보통은 무슨 능력이 제게 있어요? 아유, 저 못해요. 잘 몰라요. 뭐 이렇게 잘난 거 하나도 없어요. 하면은, 나를 붙잡듯이 이걸 붙잡아라 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 지팡이를 주실 텐데, 그때는 정말 감사하고 놀라운데, 일단 잡고 나면 사람이 이렇게 달라지는 것 같아요. 막상 힘을 갖게 되면 어느새 달라지는 게 우리 인간인지라, 참 두렵고 떨리기도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우리를.
2: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3: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다가 좌충우돌의 지팡이가 되고 마는 이유를 알기 위한 질문 타임.
4: 저도 지금 지팡이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길어서. 저번에 김광석 목사님께, 왠지 김광석 목사님께서는 명쾌하게 말씀해 주실 것 같아서, 강력한 지팡이를 소유하고 싶은 우리들의 진짜 동기가 무엇인지, 그리고 주신 지팡이를 가지고 가장 많이 잘못하는 실수는 또 뭐가 있을지, 저희가 이런 관성에서 좀 벗어나게 해주시면 됩니다.
0: 보통 명사 앞에 형용사 붙으면 거의 사기꾼들입니다. 지팡이면 되는데 금방 강력한 지팡이래요. 우리가 강력한 지팡이를 가지고 싶어하는 이유는 하나죠. 자기가 강력한 존재가 되고 싶은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팡이를 주신 이유는 우리 자신이 강력한 존재가 되라고 주신 것이 아니잖아요. 로이드 존스가 그런 말을 했어요. 가장 거룩한 것으로 가장 심각한 죄를 저지르는 존재가 인간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치 지팡이와 같은, 어떨 때는 하나님 말씀, 기도, 우리의 소명, 달란트,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는 자리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냥 지팡이로 만족하세요. 왜 자꾸 강력한 지팡이를 가지기를 선? 그거는 인간이 믿는 자든 안 믿는 자든 모든 사람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종교성이죠. 그 종교성 때문에 자꾸 강력한 지팡이를 가지려고 하고 그걸 휘둘러가지고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는, 결국은 바벨탑 쌓아가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주신 지팡이를 가지고 가장 잘못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원래 이 지팡이를 주신 목적과 이유를 완전히 망각해버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저지르는 가장 큰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2: 역시 김관성 목사님의 말씀은 너무나 설득력이 있어서 창호 씨가 부탁드렸던 대로 관성의 법칙에서 벗어나기는 좀 힘들 것 같네요. 아, 이게 저희가 지팡이의 힘은 저희한테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저희가 받는 거잖아요. 근데 왜 저희는 이 지팡이를 놓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불안해하고 지팡이에 대해서 집착을 하는 건지.
5: 아, 그러게.
2: 이 김윤희 목사님께서는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저희는 차라리 이 지팡이조차 내 손에 없었을 때는 차라리 편한 게 있었거든요. 근데 이 뭐래도 이게 쥐다 보니까 점점 네, 그런 쪽으로 가게 되는 것 같은데 왜 그럴까요?
6: 글쎄 말이야. 저도 궁금하네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참 아이러니한 게 우리는 보이는 것에 많이 집착을 하잖아요. 거기에 얼마나 시간과 돈과 그리고 다른 사람 앞에 어떻게 내가 드러나느냐 뭐 이런 거에 시간을 쏟는데, 하나님은 되게 역설적으로 내가 너의 중심을 보시겠다. 이제 보이지 않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계시죠. 근데 우리가 인간인지라, 그러니까 그게 이제 싸움이죠. 사실 한 번에 되지 않고 늘 내가 지금 그러고 있나? 라고 질문하지 않으면 쉽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돈이 되게 좋았는데, 하나님 주셔서 감사한데, 많은 사람들이 그 의존도를 높여가요. 이제 감사한 거에서 있으니까 좋고, 한 70% 정도 되면 안심이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조금 덜 의존하게 되고, 그러니까 점점 하나님한테 이상하게 인간이 조금 독립하려는, 급할 때 아니면, 그런 늘 이런 싸움이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또 어떻게

0: 보면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을 의존하라고 하지. 그게 없으면 사실 어쩌다 한 번씩 하나님을 찾겠죠. 예. 근데 그죠? 가끔 맞아요. 이제 그래서 이게 이걸 하나님과의 밀당이라 그럴까?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거는 피할 수 없어요. 예, 늘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다 잡고 회개도 하고 다시 또 구하고 확인하고 이런 과정이라고 봅니다. 너무 내가 한 번에 그렇지 못한다고 너무 좌절할 필요 없어요.
1: 계속 깨어 있어야 되겠네요.
0: 그렇죠.
1: 긴장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0: 그렇죠. 네.
2: 저는 아까 말씀드리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들에게 권세를 준다는 걸 잊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의 권세와 이 모세의 지팡이가 서로 연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영 목사님께 하나님 자녀들에게 이미 주신 권세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3: 그 요한복음의 문맥을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을 응답받는다. 그리고 내가 한 것보다 더 큰 일도 한다.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이거는 무지무지하게 큰 권세잖아요. 예를 들면 어떤 굉장히 사회적으로 또는 직장에서 뭐 굉장한 결정권을 가진 사람이 뭐 메모 하나 주면서 자 내 이름으로 이거 저 가서 전달해라. 이름을 사용하게 준다는 건 엄청나게 큰 뭐 그러니까 뭐 실제로 사실도 아니면서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청와대 뭐 이쪽하고 잘 통해 뭐 이러면서 막 뭐 객기도 부리고 그런데 우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할 권세를 주셨잖아요. 뭐 그러니까 뭐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거 또 찬양을 할 수 있는 거 뭐 말씀 우리에게 거룩한 진리의 말씀을 주신 거 뭐 전도할 수 있는 것도 권세일 테고 근데 이 모든 권세에 제일 중심에는 66권 기록된 말씀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주신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맨 마지막에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1장 8절도 같은 상황에서 주신 말씀을 다른 방식으로 표현한 거죠. 근데 마태복음 28장 맨 마지막에 보면 승천하시기 직전에 주신 사명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모든 사람에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 베풀어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라. 두 번째는 말씀을 가르쳐서 말씀대로 살게 해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해라. 그리스도인 되기 또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두 가지를 명령하죠. 근데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일이죠. 왜냐하면 악한 영이 무슨 일이 있어도 이거는 막으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악한 영이 떼거지로 달려들면 어떤 사람이 무지무지하게 기가 막히게 어떤 일을 잘하면 우리가 뭐라 그래요? 와 귀신 같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귀신 같은 사람한테도 져요. 근데 귀신 자체한테는 뭐 이거는 보나마나 지죠. 그러니까 마귀 사탄 귀신 뭐라고 표현하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사명을 맡기고 보장을 해줍니다. 거기에 이제 18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다 내가 받았다. 그리고 그 20절 그 뒷부분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같이 있다. 그러니까 모든 권세를 다 가지신 그분이 우리와 같이 있겠다. 근데 이제 저는 그 말씀을 묵상하다가 말해 그거를 모세의 지팡이로 본다면 예수님한테 아 예수님 그냥 같이 계시지 말고 바쁘실 텐데 그냥 아니면 저 너무나 이렇게 번거롭게 다니시지 마시고 그냥 하늘 보좌에 계시고 그 지팡이만 그냥 주세요. 저희가 잘 뭐 주님 이름으로 쓰고 다시 갖다 놓고 그럴게요. 근데 그거를 지갑으로 비유한다면 모든 권세 제가 여기 지갑에도 신용카드 뭐 두세 장 있는데 말하자면 그런 거죠. 무제한으로 쓸 수 있는 신용카드 모든 권세를 내가 다 받았다. 근데 예수님이 그 신용카드를 우리한테 주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을 잘 아시거든요. 주면 딴짓하죠. 그래서 너 어디든지 결제할 때 있으면 내가 늘 같이 있으니까 그때마다 내가 결제할게. 아유 주님 뭐 이렇게 번거롭게 그냥 신용카드 저한테 맡기시죠. 아니야 그건 안 해.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진 권세에서 가장 중요한 권세가 66권 진리의 말씀, 이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삶의 현장에서 작동되는 권세인데, 이 작동되는 권세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나 옛날

0: 그래, 신학 공부나 해서 성경나 다 알아. 그거 가지고 되지 않아.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작동해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현재 진행형으로 작동하는 거. 제 생각에는 그게 제일 중요한 권세인데, 근데 우리의 소유로 주시진 않는다. 지금 나와 같이 계신 주님께서 같이 계시면서 그렇게 작동하게 하신다. 제 생각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권세가 어디 있겠나? 없다고 봅니다.
1: 하나님이 주시자고 작정하신 뭐 못 주실 게 뭐가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큰 것을 주실 텐데 우리가 그걸 잘 사용할 자격이 있는지 그리고 준비가 돼 있는지를 보실 것 같습니다. 올 포원에 주신 거는 질문의 기회니까요. 저희가 또 돌발 질문을 아니 드릴 수가 없죠. 오늘은 또 어떤 분에게 전달이 될지 입장하시죠? 네.
2: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바로바로 답변해 주세요, 목사님들. 모세처럼 하나님이 주신 능력의 지팡이가 목사님들 손에 쥐어진다면 지금 가장 하고 싶으신 게?
3: 네. 하나, 둘, 셋.
1: 한 문장으로.
4: 저는 정말 대출.
1: 대출 해주고 싶어요.
4: 예, 해주고 싶어요. 방금 들어왔기 때문에. 예.
0: 저는.
3: 감사해요.
0: 하나님의 성경 말씀 그 중에서 몇 구절만 하나님 지금 한국 교회 이 땅의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작동되게 하옵소서.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몇 가지는 아주 단순한 건데 그리스도인이 진실하게 정의롭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되는 분명하게 인식하는 그대로 삶을 던지게 하옵소서. 네. 하여튼 말씀이 삶이 삶으로 시원스럽게 되는 거 보고 싶습니다.
1: 얼마나 답답하시는지 거기에 쓰실까 싶어요.
5: 네. 저는 진 목사님하고 좀 다른 종자 같아요. 네. 영어로 하자면 DNA. 네. 저는 무슨 주식을 사야 될지 그런 거. 네. 그런 걸로 사용할 것 같은데.
1: 네.
0: 네.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요. 목사님 돈 큰 돈 주시면 좋은 일 하실 테니까.
2: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나의 성도와 이웃들을 가나안까지 잘 입성시키기 위해서 주셨으면 하는 모세의 지팡이는 어떤 것일까요?
0: 아이고 참 힘드네. 뭐 저 먼저 대답할까요? 네. 그냥 빨리 대답하라 그랬으니까. 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한테 지금 상황에서 제가 진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생각할 때 아유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저 양반 보니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맞구나. 말하자면 제 삶의 일상과 인격의 모습. 이거 아니겠나. 근데 이것도 아까하고 비슷합니다. 이게 간절한 거는.
1: 지금 먼저 하시니까.
0: 지금 얼마나 그렇게 못 살고 있으면.
4: 수준 차이를 느끼고.
1: 김광석 쌤 좀 약간.
5: 아니, 저도 뭐. 적극적인 측면이긴 한데.
3: 전자가 나올 것 같긴 한데 또. DNA.
5: 모든 성도들의 입을 다물게 하고 싶어요. 못게 하다 보니까 그게 제일 힘들어. 네.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하자, 어떤 사람은 저렇게 하자.
0: 역시.
5: 또 자기들 안에 막 수근수근 하는 거.
0: 그러니까 역시. 네. 이건 뭐 차원이 틀리는데 역시 김관성입니다. 네. 진짜 사이다. 네. 예.
3: 사이다.
5: 조용히 하면
3: 목사님도 지금
5: 좀 더 끌고 가 잘 이끌어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네. 제가 게임이 안 됩니다.
4: 네. 저도 비슷한데요. 네. 저도 이제 어떤 한 단체를 이끌다 보니까 그냥 내 말에 무조건 순종하고 그게 제일 편해요. 사실 네. 굉장히 공감되는 네. 얘기긴 해요. 네. 조용히 하든지 따라오든지.
3: 아 재밌다.
1: 네. 아, 참 재밌네요. 돌발 질문이 좀 당황스러운 면도 좀 있으실 진짜. 것 같긴 하지만 준비할 시간이 없으시기 때문에 평소에 또 생각하시는 걸 솔직하게 얘기하실 수 있는 기회도 되는 것 같아요.
5: 그냥 막 하면 되는 거 같아요.
1: 네. 자, 우리.
4: 다른 데는 스트레스 없이 왔는데. 네. 이제 스트레스 받으면서.
3: 너무 재밌다. 재밌다.
1: 우리 올포원 가족분들에게도 좀 질문을 드려볼까 싶어요. 네. 그래요? 괜찮습니까?
4: 여기 좀 어려운 질문.
1: 우리 패널들은 모세의 지팡이 갖게 된다면 뭐 하고 싶은지.
3: 목사님, 근데 이거 질문, 저희가 대답을 정말.

뭐, 그, 거룩하게 하면. 예를 들면, 아니, 저는, 알지. 왜냐면 저는 뭘 생각했냐면, 지팡이가 있으면 내가 한 번만 딱 쓸 수 있다. 그러면 저는, 제가 어제 그 특집 방송을 하고 왔었는데, 티르키예를 보고 나서 너무 충격에 빠진 거예요. 그 안디옥교에 계신 교회도

0: 네. 그런 느낌으로 갈까요?
1: 그런 느낌으로 가면?
2: 훈훈하게?
1: 아, 훈훈하게.
2: 감동.
3: 아니, 우리 목회자들이 많이 했는데, 이렇게 홀리하게 나오시면
4: 아니, 근데 지금 하신 말씀 네. 들으니까, 네. 지금 터키의 시리아, 또 우크라이나 전쟁 생각도 얼른 들면서,
1: 네. 우크라이나 전쟁 얘기
4: 한 가지 딱 그러면, 아, 요 몇 사람 정도 하나님이 좀 빨리 데려가시지 이런 생각도 드네요. 요 몇 사람만 좀.
5: 네, 저도 좀 수준이
6: 다 생각하지 말고 솔직하게 네. 본인의 이야기.
5: 저희 하죠. 아이들의 네. 입을 좀 다물어서 제 말을 잘.
0: 남편분
6: 순종.
0: 남편까지
5: 잘 순종하겠고.
1: 아, 일단 네. 내가 입 다물어야겠다.
5: 사용하고 네.
7: 아니 모든 어머니들이 아멘 할 것 같아요.
6: 아멘. 네.
0: 저는 지팡이를 100개로 다시 늘릴 것 같아요.
1: 아, 100번 더 쓰게. 근데 그냥 지팡이로 나오면 네. 어떻게.
7: 하나만
1: 능력을 없어지고
6: 그것까지 생각 못했어요.
7: 하나만 작동한데 네. 찾아야 돼. 그중에서 네. 어느 게 작동하는지. 네.
8: 저는 그냥 딱 요 상태로 제 요런 기억을 다 갖고 과거로 딱 돌아갈 수 있게. 기억이 없어지면 안 돼요. 기억을 전제하에.
1: 네. 재벌집 막내 아들인데 이거는 거의 다 재벌집 막내 네. 아들.
3: 예. 돌아가면 똑같이 살아요.
8: 기억을 갖고 가요. 네.
6: 우리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참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근데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뚜벅뚜벅 갈 수 있는 그런 순한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생각 들었습니다. 오늘 끝인사 신나게 외치면서 마치도록 하죠.
0: 네, 지팡이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8: 주 능력으로 하나 되는 시간
9: 올모와

0: CBS 스페셜 오늘은 말씀으로 하나 되는 시간 올포원을 보내드렸습니다.
1: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 본사며 관람 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0: 긴장된 하루의 시작과 지친 하루의 끝에서 만나는 CBS 조이 포 유. 찬양 한 곡이 굳은 어깨를 풀어주고 말씀 한 구절이 오늘을 버틸 힘이 됩니다. 말씀과 찬양으로 채워지는 이 길 위에서 우리는 늘 주님과 함께 걷습니다. CBS 조이 포 유는 출근길에도 퇴근길에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길 위의 이웃과 함께합니다. 이 방송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세요. CBS 방송 선교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2: 긍휼의 하나님, 홍수와 산사태로 집과 가족을 잃은 네팔과 티베트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의 눈물을 닦아주소서. 다시 일어날 새 힘을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CBS는 네팔과 티베트를 위한 긴급 모금을 진행합니다. 02-2650-7004번으로 연락 주십시오. 모금액 전액은 현지 선교사를 통해 긴급 구호 기금으로 사용됩니다.
3: 내 삶의 배경막 CBS 조이포유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요즘 날씨가 뭐 워낙 좋다 보니 걷는 분들도 참 많이 보여요. 아침 저녁으로 걷고 식사 후에 걷고 어딘가 이동할 때는 한 정거장 먼저 내려서 또 걷고 이렇게 많이들 걸으시던데 이처럼 천천히 걷고 싶어지는 아름다운 길 이런 길에 순 우리말 표현에도 와 정말 이쁜 게 많더라고요. 일단 폭이 좁은 호젓한 길을 나타내는 우리가 아는 오솔길 또 사이에 난 길이나 큰 길에서 갈라져 나간 작은 길을 뜻하는 샛길 네, 샛길로 빠지면 안 됩니다. 큰 길에서 들어가 동네 안을 이리저리 통하는 좁은 길 골목이죠 골목 또 길의 가장자리를 뜻하는 길섭 큰 길에서 좁은 길로 들어가는 어귀나 중요한 통로가 되는 곳을 우리는 길목이라고 합니다. 길목. 아 여기 막히면 안 돼요. 네. 또 여러 갈래로 갈라진 길 갈림길 멀리 돌아가지 않고 가깝게 질러가는 길 바로 지름길 많이 있는데 아 이런 길들을 찾아서 무작정 홀로 좀 느긋하게 혹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즐겁게 걷고 싶은 요즘 가을날입니다. 예. 오늘도 잘 오셨어요.

2026년 9월 17일 샬롬 CCM 송정훈입니다. 오늘 첫 곡 한선희의 새로운 길 들으면서 시작했습니다. 잘 주무셨나요? 오늘도 목요일 좋은 아침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 주아랑님 오르막길도 있습니다. 아, 운동에는 오르막길이죠. 아, 약간 숨찬 지금 오르막길 오르시나요? 약간 운동 되죠. 오르막길 오르면. 아, 자전거 탈 때 탁 또 이 어필 올라갈 때 아, 굉장히 힘들거든요. 근데 내려갈 땐 또 시원한 바람 맞으면서 내려갈 때 이게 또 보상입니다. 보상. 아, 요즘 특히나 더 많이 이렇게 걸으시는 것 같아요. 날씨가 너무 좋으니까 집에만 있기 아까운 그런 날씨이고 미세먼지도 없어서 너무 진짜 쾌적합니다. 예. 또 걷기 좋은 길들도 곳곳에 많이 조성돼 있고 날씨도 좋고. 예. 저도 어제 점심을 이제 먹고 회사 근처에 저희 오목공원이라고 있거든요. 바로 앞에. 예. 그 주변을 그 둘레를 이렇게 좀 돌았어요. 예, 몇 바퀴. 마치 그 여리고성 돌듯 천천히 좀 소화도 시킬 겸 광합성도 좀 할 겸. 그냥 혼자 음악 들으면서 천천히 걷는데 아 뭐 행복이 별거냐 이런 생각도 들면서 너무 좋더라고요. 햇살은 바삭바삭하고 공기는 살랑살랑 가을 바람도 이렇게 불어오고 너무너무 좀 여유로운 그런 길이었습니다. 하루 중에 이런 시간 뭐 한 10분 정도 20분 정도 우리가 누리면 좋지 않나 싶어요.

우리 보라님은 중학교 소풍 때 갔던 남이섬, 가을만 되면 생각납니다. 가을 지나기 전에 남이섬 한번 가고 싶네요. 거기서 한번 걷고 싶어요. 라고 남기셨는데, 아, 남이섬도 걷기 너무 좋은 그런, 예, 섬이죠. 숲도 잘 우거져 있고, 거기도 메타세콰이어 길 이런 데도 있지 않나요? 예. 아, 너무너무 좋습니다. 몽돌님, 저는 시장길 좋아합니다. 시장 가면서 단술에 빵에 떡볶이도 먹고. 아, 거기는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 그런 길이죠. 아, 좌우를 이렇게 두리번 두리번 거리면서 또 걸어야 하는 길이고. 아. 길 중에 골목길 제일 좋네요. 우리 김미경님. 아침 햇살 맞으며 하늘 바라보는데, 아, 너무 좋습니다. 출근길에 인사드려요. 라고 하셨고. 어여쁜 자유님은 코스모스 길이 생각나네요. 이 찬양 들으니까. 새로운 길. 지난주에 아내랑 같이 카페를 주중에 한번 간 일이 있었는데, 자유로를 달렸어요. 저기 임진각 가는 길목에 자유로를 쭉 달리는데, 거기에 코스모스가, 와, 진짜 색별로, 형형색색, 다채로운 코스모스가 막 흐드러지게 피어 있는데, 와, 이제 멈추고 싶어서, 예. 사진이라도 찍고 가면 좋겠다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아, 너무 좋더라고요. 코스모스 길. 예. 자, 오늘도 2시간의 배경음악, 샬씨 가족 보내주시는 사연들, 또 신청곡들 함께 나눌게요. 문자로 보내실 때는 한 건당 5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샵 7997번, 우물정 7997번 열려 있고요. 레인보우 게시판 이용은 무료입니다. 편한 방법으로 사는 얘기들, 또 신청곡 보내주시면 돼요. 비공개님, 아, 오늘 오프닝 듣고는 첫 곡이 혹시 길번 예수 예상했는데, 아, 딱 걷기 좋은 날들이라고 하셨어요. 아, 요 곡은 준비해 놓고 있었어요. 예, 첫 곡은 새로운 길이고, 오늘 1부 듣다 보면 길번 예수도 등장을 합니다. 기대해 주시길 바라면서, 길, 를 주제로 한 곡들 좀 이어가 볼까요? 강명식, 주님과 함께 가는 길, 그리고 우리 골목길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테니, 오늘은 커버곡으로, 리메이크 곡으로 듣습니다. 브랜치의 골목길 걸을 때.

브런치 골목길 걸을 때 들었고요. 강명식의 주님과 함께 가는 길 앞서 전해드렸습니다. 새소망이님께서 훈디 전 조금 막히는 출근길입니다. 오늘도 찬양 들으며 주님과 함께 가는 요 출근길이 즐겁네요 라고 남기셨고요. 조금씩 이제 가을도 깊어가면서 다음 주 목요일이 추석 연휴의 시작입니다. 우리 이제 일주일밖에 안 남은 거예요. 연휴가. 약간 발걸음이 가벼워질 법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명절 전에 또 해야 할 일들이 좀 많으신 분들은 조금 분주하고 좀 마음 무거운 그런 며칠이 될 것 같은데 잘 또 마무리하시고 홀가분하게 연휴를 시작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 저도 지금 샬롬 CCM도 추석 특집 방송을 준비하고 있어요. 토요일하고 주일은 예전처럼 우리가 늘 하던 대로 이제 주말 주일 배송 신청곡들을 쭉 나누는 대신에 목요일과 금요일은 어떻게 특집을 구성하면 좋을지 지금 혜영 작가와 함께 준비 중입니다. 예, 많이 기대해 주시길 바라면서 아, 뭐 길 얘기가 뭐 엄청난데 자 오늘 깜짝 이벤트 오늘 유괴양식과 영예양식 예, 챙겨드리는 이벤트 오늘 목요 이벤트로 함께 하겠습니다. 영예양식은 복음을 읽는 새로운 습관 크리스천 콘텐츠 플랫폼 2플러스를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프리미엄 플랜 1년 이용권을 드리죠. 우리 네 분께 챙겨드릴 생각이고 유괴양식은 커피빵과 감자빵의 명가 강릉 BNC에서 수제로 빚은 강릉 초당 커피빵 우리 8분께 챙겨서 배송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토크 주제는 길 뭐 얘기 많이 했으니까 길로 가죠. 내가 좋아하는 길이 혹시 있다면 어떤 길인지 매일 뭐 자주 오가는 길은 또 어딘지 이 가을에 추천하고 싶은 길 아, 여기를 걸으면 정말 너무 좋아요. 예. 걷기 좋은 길, 뭐 소개도 좋고요. 추천도 좋고. 그리고 다른 의미의 길도 있겠죠. 내가 가고 싶은 길, 꿈꾸는 길은 어느 방향인지 등등등. 길과 관련된 사연을 보내주시면 추첨 통해서 영예양식 그리고 유괴양식을 챙겨드릴게요. 지금부터 이제 말머리에 사연 길이라고 쓰시고 달고 사연 보내주시고 혹시 원하는 선물이 있으시면 영예양식 혹은 유괴양식 표시해 주시면 더 좀 수월하게 선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길과 관련된 다양한 얘기들 전해주셔요. 저는 사실 좋아하는 길이 그 몇 번 뭐 말씀을 드려서 아시는 분들 계실 텐데 그 안양천에 그 봄에는 벚꽃길, 가을에는 이제 그 낙엽길, 그게 너무 근사하거든요. 일부러 시간 내서 걷기도 하고 그래요. 저는 그 길을 너무 좋습니다. 허젓하게 걸으면 저의 추천 코스예요. 예. 안양천 그 둘레길 걷는 거. 우리 샬씨 가족의 길 추천하고 싶은 길, 내가 자주 걷는 길 어떤 게 있는지, 혹은 내가 가고 싶은 길. 꿈꾸는 길은 뭔지 다양하게 길과 관련된 사연 보내주시면 선물 추첨 통해 보내드리겠습니다. 박종호 나의 갈 길 다가도록 그리고 공인현의 길번 예수

공인현 길번 예수 들었고요. 박종호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앞서 전해드렸습니다. 두 곡 듣는 동안 우리 샬씨 가족 길과 관련된 다양한 사연들 보내주셨는데요. 아 좋네요. 이거 찬찬히 읽어보고 약간 좀 체크 메모하면서 나중에 한번 가봐야겠다 이런 길도 있는 것 같고 예. 우리 공동맘님께서 저는 낡은 아파트에 사는데 부서지고 낡은 길에 이끼도 있고 또 오래된 나무들이 어우러져서 저 퇴근하고 그 집에 들어오는 그 길이 뭐랄까 되게 포근하고요. 너무 예뻐서 나만의 오솔길이라고 부릅니다. 낡았지만 따뜻하게 반겨주는 마음 편해지는 길이에요. 라고. 아, 그치. 매일 오가는 그 길인데 정겨운 거죠. 정도 많이 들고 지친 나를 이렇게 위로해 주는 것 같은 아, 화려하진 않지만 예, 편안하고 정겹게 안아주는 그 길. 아 이름까지 지으셨어. 나만의 오솔길. 그래요. 아, 오늘도 그 길을 잘 걸으시길 바랍니다. 동동맘님께 우리 커피빵 보내드립니다. 5003 노원구 상계동 당현천 길을 걷고 출근하는데요. 봄에는 여기가 벚꽃길이고 가을엔 단풍 물들고 당현천이 이렇게 철철철철 흐르는데 아 물소리가 환상적입니다. 여기 한번 놀러 오셔도 좋을 듯 아 하시면서 커피빵 예, 청하셨네요. 우리 5003번님께도 커피빵 챙겨드릴게요. 예, 당현천 여기 한번 체크를 해봐야겠다. 예. 5988번으로 길 매일 아침 손녀딸을 돌보기 위해 가는 길 너무나 행복합니다. 예, 확실한 거죠. 행복하신 거죠. 예, 며느리에게 유괴양식 주고 싶다요 라고 예.

사연을 남기셨는데 손주 보기 위해서 가는 길. 예. 아 손주가 너무 예쁜가 보다. 손녀딸이. 예. 그래요. 같이 예, 딸과 함께 드시면 좋겠습니다. 커피빵 보내드릴게요. 메이리 감사님께서 직장생활 28년 만에 특별휴가로 1년 쉬게 됐습니다. 안식년처럼 쉬는가 봐요. 원 없이 지금 북한산을 걷고 있는 중이에요. 오늘은 의상 능선길을 걸을 예정인데 이 북한산에서 주님 지으신 자연을 바라보면 아 이게 늘 감동이고 가슴이 웅장해집니다. 사랑하는 나의 길 북한산길이라고. 아 너무 좋습니다. 그렇게 우리나라 그 산자락 그 둘레길도 잘 꾸며져 있어서 여기를 이렇게 걷는 분들 너무 많고 특히나 가을엔 또 산이죠. 여름에 바다였다면 가을엔 산 최고입니다. 아 근데 그 뉴스 보니까 이 그 러닝하는 러너들이 산에까지 이렇게 올라와서 막 천천히 걷는 분들에게 조금 피해가 갈 수도 있는 그런 모습도 있다고 하는데 아무튼 북한산길 추천해 주신 우리 메이리 감사님께도 강릉 초당 커피빵 보내드립니다. 예, 우리 아우 길 뭐 산 굉장히 많은데 지금 나이차님께서 아 중국에서 20년 동안 수고한 우리 고3 하영이가 오늘 새로운 길을 위해 한국 두 곳의 대학으로 면접시험 보러 갔습니다. 아 중국에서만 20년 살다가 한국으로 아, 그 대입 진로를 위해서 오는구나. 우리 하영 씨가 쉽지 않은 학업 잘 마친 딸을 응원하고 그 걸음을 그 길을 하나님께서 이끄시기를 또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딸 화이팅이야. 하영아 화이팅! 이라고 아, 사연 주셨는데 아, 10대 때 그러면은 10살 전에 중국으로 간 거겠네. 그러다가 뭐 유년 시절, 학창 시절을 다 중국에서만 보냈는데 이제 한국으로 돌아와서 아, 대학을 준비하는 예, 우리 하영 씨. 아, 이게 쉽지 않을 수 있고 되게 떨릴 텐데. 예, 환경이 또 달라지는 거니까. 아, 그 앞날에 좋은 일들이 좀 있기를, 예, 꽃길이 펼쳐지기를 바라면서 응원의 마음을 담아 나이차 님께도 강릉 초당 커피빵 보내드립니다. 예. 아, 우리, 팔,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아우, 요즘 너무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그래요. 왕누님맘님, 방금 도착한 사연이네. 왕누님맘님, 인천 대공원 길, 많은 사람들이 러닝하는 모습을 보며 어떤 그 활력을 얻습니다. 보는 것만으로. 넓은 호숫가를 또 끼고 있어서, 아 호수처럼 잔잔하고 좀 마음을 편하게 만드는 매력이 있는 곳이에요. 사랑하는 사람과 걷는다면 금상첨화일 듯이라고. 아 그렇구나. 올 가을에는 또 이제 더 추워지기 전에 같이 산책할 수 있는 같이 산보할 수 있는 또 좋은 벗 예, 사랑하는 분을 꼭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인천 대공원 저도 한번 가봤는데 여기 되게 좋더라고요. 진짜 탁 트여있고 그 반려견 있는 분들은 또 여기서 산책 많이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우리 왕누님맘님께 응원 마음 담아 강릉초당 커피빵 보내드립니다. 예. 아, 이 외에 또 많은 사연 도착했는데 우리 문혜영 작가가 영의 양식과 또 육의 양식 잘 골고루 챙겨서 보내드릴 거고요. 그리고 특별히 그 저희 11주년 개국 맞아서 저희 앞으로 또 선물들이 조금 이렇게 왔는데 랜덤 선물 예. 우리 몇 분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CCM에서 약속하지만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렇게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깜짝 이벤트는 여기까지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곳간이 채워지면 바로 예, 저희는 채워지자마자 비워요. 예. 다음 또 이벤트를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에는 커피를 좀 드릴까 예, 준비를 할게요. 사연은 여기까지. 6523번님께서 선물 안 주셔도 돼요 라고 출장 가는 길입니다. 대구에서 이른 새벽에 일어나서 일출 보고 KTX 타고 지금 경부선 위에 있는데 하루하루 사는 인생의 길을 잘 걸어가고 있는지 늘 묻게 돼요. 찰치를 들으며 매일 첫 시작 첫 걸음을 열 수 있어 감사합니다. 시간 좀 지났지만 조이포유와 샬시 11주년 축하드리고 앞으로도 모든 애청자의 인생길에 좋은 친구가 되었습니다.

주시길 고마워요라고 사연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함께 같이 동행하면서 걸어갔으면 좋겠네요. 6523번님, 감사합니다. 예. 출장 잘 다녀오시고요. 서울로 출장 오시는 길인데 우리는 동해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침, 동해 가는 길.

아침에 동해 가는 길, 그리고 이윤화의 너에게로 가는 길에 이어서 러빔 주님 닮은 가을까지 세 곡을 전해드렸습니다. 우리 경자님께서 노래들 쭉 듣는데 어디론가 갑자기 떠나고 싶네. 너무나도 무진장 가고 싶다는 마음을 또 사연에 담아주셨는데 그런 그 어떤 마음들이 꿈틀대는 요즘이죠. 너무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활동하기 좋으니까 약간 바람이 또 솔솔 불어오면 그 바람 때문에 뭔가 여행 DNA가 좀 꿀뚱꿀뚱하게 되는데 그냥 꼭 뭐 멀리가 아니더라도 약간 낯선 곳으로 한번 가보셔도 저는 좋지 않을까. 뭐 하루 휴가를 내거나 뭐 반차를 내거나 해서 가셔도 좋지만 그게 여의치 않다 싶을 때는 점심 드시고 나서 평소에 다녔던 길 말고 좀 처음 가보는 낯선 길로 한번 산책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뭐 바람이 너무 좋고 하늘도 쾌청하니까 어딜 가든 다 좋습니다. 예. 어딜 가든 다 좋은 걷기만 하면. 예. 우리 닉네임 은총님께서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청하셨는데 1부 끝곡입니다. 예라멀십 죄짐 맡은 우리 구주 듣고 2부에서 뵙죠.

0: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2026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 출품한 올해 88살 신정순 은퇴권사님의 사연입니다.
1: 제가 척추협착증으로 너무너무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 다리 아파 밤새도록 잠을 잘 수 없어요. 네. 근데 이렇게 잠을 못 잘 빼야 성경을 한번 써보자 하면서 책상 놓고 앉아서 쓰기 시작했는데 뭐 쓰다 보니 새벽 3시, 4시까지도 써. 그동안에 전혀 통증이 안 왔는데 친구약 한 벌 쓰고 반 정도 쓰는데 저 척추협착증이 완전히 깨끗이 나와요. 기적의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 제가 안 쓸 수가 있습니까?
0: 2026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관람 바랍니다. 전시 관람 문의는 02-2650-7942번입니다.
2: CBS가 어린이들을 위해 성경 애니메이션을 제작했습니다. CBS 이강민 아나운서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들려

주는 성경 동화. 천지 창조부터 승천하신 예수님 이야기까지 예쁜 그림과 재미있는 목소리로 어린이에게 성경의 재미와 교훈을 전달해 줍니다. 육아용으로도 주일학교 교육용으로도 딱 좋겠죠? 오늘 밤 아이에게 들려주세요. 지금 바로 유튜브 알럽 바이블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긴장된 하루의 시작과 지친 하루의 끝에서 만나는 CBS 조이포유. 찬양 한 곡이 굳은 어깨를 풀어주고 말씀 한 구절이 오늘을 버틸 힘이 됩니다. 말씀과 찬양으로 채워지는 이 길 위에서 우리는 늘 주님과 함께 걷습니다. CBS 조이포유는 출근길에도 퇴근길에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길 위의 이웃과 함께합니다. 이 방송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세요. CBS 방송 선교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 아주 특별한 세 가지 재능을 부여받았다. 생명, 사랑, 그리고 웃음이 그것이다. 이런 소중한 재능들을 세상의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것을 배운다면 세상의 다른 사람들 역시 기꺼이 우리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줄 것이다. 어니 제이 젤린스키의 느리게 사는 즐거움 중 일부입니다. 내 삶의 배경막 CBS 조이포유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나에게 주어진 새 하루, 오늘은 또 어떤 새 일을 행하실까요? 기대와 소망을 담아 그분께 고백합니다. 같이 기도하실래요?

나를 받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지난날의 죄악을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을 나에게 허락하셔서 모든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득 채워주소서. 적은 월급을 받으며 많은 일을 할 때에도 일자리가 있음에 감사하는 마음이 가득하게 하셔서 불평하는 마음이 사라지게 하소서. 오늘도 할 수 있다는 믿음 주시고 오늘을 이기면 내일은 더 나은 날이 올 것이라는 소망을 주소서. 오늘도 기쁘고 감사한 수많은 것들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별처럼 많은 축복들을 찾아내게 하소서. 나에게 기쁨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김민정 목사님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출근길 365 중에서 오늘의 기도문 읽어드렸고요. 이 시간은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이번엔 나의 기도 제목 또 고백도 그분께 올려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실래요?

오벳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함께 들었고요. 앞서 2부를 여는 코너 같이 기도하실래요? 함께 했습니다. 9월 17일 목요일에 함께하는 샬롬 CCM 2부가 열렸고요. 한 시간 더 배경음악 되드립니다. 문자 8948번으로 저희 집 아들 방송 시작할 때 훈디 목소리를 듣기만 해도 깨르르 깨르르 막 웃는데 제가 폰 충전을 안 해놓은 거 있죠. 잠깐 충전선 가져오는 동안 훈디 방송이 안 들린다고 막 웁니다. 아 정말 그것 때문에 아이가 운다고요?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오열하고 있네 애가. 빨리 내놔 샬롬 CCM. 으앙 오열하는 사진도 찍으셨는데 오늘 계속 방송해 주세요. 저 좀 휴식하겠습니다. 24시간 들려줘야겠어요 라고 남기셨는데 아 사진 보니까 이게 아 너무 귀여워. 아 웃을 때는 또 이렇게 세상 해맑게 웃는데 울 때 오열할 때는 아 그러니까 샬롬 CCM이 어떤 아이의 신경 안정제 같은 역할을 하는 건가요? 예 간혹 그럴 수 있습니다. 그 태교하실 때 샬롬 CCM을 조이포유 채널을 이렇게 계속 들으신 분이면 아이도 거기 이제 친근해진 거죠 이제. 그래서 그 DJ 목소리가 나오면 마음이 안정되고. 그런 거보다. 아, 그래. 삼촌 목소리 들리지? 그래. 이제 울지 말고. 뚝. 그래. 좋다. 아, 오늘 낮잠도 잘 자고, 이유식도 잘 먹자. 그래. 한 3살 정도 돼 보이는 귀여운 아기. 예. 주아랑님, 이제 출근길입니다. 창문 열고 바람 맞으면서 101호 가로수길을 달립니다. 끝까지 함께 할게요. 라고 남기시기도 했고. 춤추는 구름님, 친구랑 5박 6일 대만으로 여행 갑니다. 시험 준비로 아무 계획도 못 세우고 뭐 통화도 못하고 비행기표와 숙소만 예약하고 떠나는 여행입니다. 어머, 국내 여행도 아니고 해외여행인데 저는 8시 공항 도착했는데 친구는 9시 20분 도착이래요. 우리 여행 잘할 수 있겠죠? 라고 남기셨는데 아 저라면 야 약간 저는 파워제이 다 계획하고 약간 동선을 좀 이렇게 짜는 편이에요. 즉흥 여행도 물론 그 나름의 매력이 있고 또 여행의 묘미라고도 하는 분들 계시는데 저는 그 불안해서 저는 계획을 좀 이렇게 짜는 편인데 근데 뭐 일단 숙소는 예약이 됐다고 하니 예. 자는 문제 해결됐고 이제 뭐 가면서 좀 짜도 되지 않을까. 5박 6일이니까 뭐 오늘은 이제 비행기 타고 여독이 풀리지 않으니 숙소에서 오늘 뭐 계획 짜셔도 될 것 같고 아 좀 부럽다. 꽤 길게 다녀오시는데요. 5박 6일 친구와의 여행. 싸우지 말고 웃으면서 잘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이강훈 민호기 피처링 김하은의 천국보다 낯선 하루를 보내는 그대를 토닥여주는 노래가 여기 있어요.

0: 자, 주원이 왜요? 엄마 부르지 마. 안 할게요. 너가 다 불러요.
1: 왜요?
0: 주원이가 잘 불러서요. 자.
1: 근데 목까지 왜 하고
0: 질문이

희주일 감사를 선택하기 들었고요. 달동네 왈츠의 달동네 왈츠, 이강훈, 민호기, 천국보다 낯선 하루를 보내는 그대를 토닥여주는 노래가 여기 있어요까지 세 곡을 전해드렸습니다. 강군덕님께서 어제 8월에 입소했던 첫째 아이 훈련소 수료식에 다녀왔습니다. 입소 때 제가 막 우니까 엄마 울지 마요. 4년 뒤에 한 놈 더 보내야 하잖아 라고 했던. 감사하게도 자대를 집에서 자차 운전 30분 거리로 받았습니다. 교회 잘 가지 않는 아이였는데 집 근처로 가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를 했대요. 연병장에서 다 같이 그 재식하는 모습 보니까 아 근사하기도 하고 멋지기도 하고 또 막 웃음이 나오기도 하고요. 그 와중에 또 박자를 놓쳤네. 객석에 엄마 아빠가 보여서 순간 박자를 놓쳤다고 하더라고요. 무사히 훈련 과정 마치게 하신 주님께 감사하면서 오늘 이제 좋은 선임들 만나고 자대에서 교회 열심히 다니며 하나님 만나기를 바랍니다 라고 남기셨는데 아 굉장히 걱정 얼마나 많이 하셨겠어요. 그 훈련 기간 동안 아, 낯선 환경에서 또 부모 곁을 이렇게 떠나서 사는 거잖아요. 이게 두려움이 앞설 수도 있는데 일단 우리 아드님이 먼저 의젓하게 엄마를 이렇게 격려하고 괜찮다고 하고 예, 토닥토닥 크, 멋진 우리 또 장남 예, 1년 6개월 기간인데 이제 그 기간 동안 몸도 마음도 더 잘하고 성장하고 다듬어지고 신앙생활도 또 잘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무엇보다 건강하게 안전하게 제대할 수 있기를 저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아까 그 사연에 그 사진 보내셨던 우리 아이가 훈디 목소리를 들으면 웃는다는 그 사연 임신 중에 방송 들은 거 완전 맞고요. 그 이후로도 매일 샬롬 CCM을 들으니까요. 라고 저희 아들 이제 막 돌이 지났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아 돌밖에 안 지났는데 아이가 이렇게 커요? 머리가 그냥 무성한데? 머리가 굉장히 수치 그냥 풍성합니다. 예. 야, 그렇구나. 장군감이네. 거의 뭐 체격이 그냥 그 예전에 우리 뭐 분유 같은 광고하면서 그런 거 하지 않았나요? 무슨 발육왕 뭐 이런 선발 대회? 예. 아. 굉장합니다. 우량아 선발 대회. 아, 우량아입니다. 발육왕이래. 예. 우량아 선발 대회. 진아의 목마른 내 영혼 준비했고요. 그리고 이 6523번님 청하신 곡 한부영의 동행까지 두 곡 듣고 묵상하는 시간 이어드릴게요.

참으로 아름다운 계절 가을이 성큼 우리 앞에 다가왔습니다. 무더웠던 여름을 보내고 가을을 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는 참으로 놀랍습니다. 가을은 여름의 들뜬 목소리를 낮추고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계절입니다. 먼저 가을에는 높고 높은 하늘을 쳐다보세요. 우리는 너무나 바쁜 일상에 파묻혀 땅만 바라보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 가을에는 높고 높은 가을 하늘을 쳐다보고 가슴 시린 푸르름에 감동해보세요. 솜털 같은 구름을 바라보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떠올려보세요. 그리고 구름 너머 그 위에 계신 우리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세요. 가을에는 열매들을 깊이 응시하세요. 이어령 선생은 손바닥 위에 한 톨의 곡식을 올려놓고 가만히 들여다보면 천근의 무게를 느낄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한 톨의 곡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합니다. 한 개의 과일은 우리를 겸손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열매들을 깊이 응시하며 내 삶의 열매들을 깊이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가을에는 떨어지는 낙엽을 바라보세요. 떨어지는 낙엽은 우리에게도 마지막 종말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떨어지는 낙엽처럼 마지막 순간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가을에 우리는 떨어지는 낙엽을 바라보며 겸손히 옷깃을 여미고 내 삶의 진지함을 회복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샬롬 생각은 김대동 목사님의 칼럼 이 가을에 우리는 이라는 글이었습니다. 정말 하루하루 깊어가는 가을인데 높은 드높은 하늘을 좀 바라보고 또 어제 그 감이 익어간다 그 사연 주신 분 계셨는데 열매들도 이제 결실을 앞두고 더 이제 무르익어가는 거죠. 그 열매들도 보면서 그리고 지금은 이제 아직 무성하지만 곧 단풍 들고 낙엽 치고 하겠죠. 예. 그 과정들을 잘 우리가 보면서 이 가을을 마음껏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샬롬 생각 전해드렸어요. 청춘 애틋한 그리움님도 와주셨고 한미영님도 근데 오늘은 고2 아들 주혁의 생일입니다. 지금 수학여행 중이라 올해 생일은 친구들과 함께할 것 같네요. 아침에 일찍 통화를 했는데 주혁아 생일 너무너무 축하하고 항상 알지? 하나님 먼저 하나님 제일 주위로다가 하나님 기쁨되는 믿음의 아들로 잘 성장하길 기도할게. 사랑하고 축복해 라고 남기셨네요. 아 우리 주혁군 생일 축하합니다. 아 뭐 친구들한테 축하 많이 받겠네요. 수학여행 중에 예, 좋은 날 특별히 더 특별한 날 보내시길 바라면서 러빔에 가득할 거야.

러빔 가득할 거야 생일 축하곡 전해드렸습니다. 자, 목요일에 함께한 샬롬 CCM 오늘 마지막 곡은 크룩스 피처링 이수철 나라는 곡 부제 고백 전하면서 물러갑니다. 지금까지 문혜영 작가 함께했고요. 저는 송정훈이었습니다. 오늘도 다들 샬롬 하셔요. 안녕.

무엇을 보려 하느냐? 보고 싶은 것을 보거라. 보고 싶지 않은 것이 있느냐? 그럼 외면하거라. 다만 기억하거라. 내가 외면한 그곳을 위해 기도하다가 십자가에 못 박힌 누군가가 있다는 사실을. 이 지상의 여행 에세이 스파시바 시베리아 중에서 읽어드렸습니다.

곡식이 무겁게 자라서 이랑까지 숙여지기를, 굵게 자라서 100명의 청년들도 뵐 수 없기를, 너무나 무거워서

0: 네팔 빙하 쓰나미 희생자들에게 커다란 애도의 마음을 보냅니다. CBS 캠페인 기후위기 시대의 현인들, 우리가 빙하를 지키고 빙하가 우리를 지켜주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계절을 지키고 계절이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길 간절히 바랍니다.
1: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2026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 출품한 올해 88살 신정순 은퇴권사님의 사연입니다.
2: 제가 척추협착증으로 너무너무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 다리 아파서 밤새도록 잠을 잘 수 없어요. 네. 근데 이렇게 잠을 못 잘 빼야 성경을 한번 써보자 하면서 책상 놓고 앉아서 쓰기 시작했는데, 뭐 쓰다 보니 새벽 3시, 4시까지도 써. 그동안에 전혀 통증이 안 왔는데 친구약 한 벌 쓰고 반 정도 쓰는데 저 척추 협착증이 완전히 깨끗이 나와요. 기적의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 제가 안 쓸 수가 있습니까?
1: 2026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관람 바랍니다. 전시 관람 문의는 02-2650-7942번입니다.
3: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홍순관의 노래 계절이 우릴 아름답게 하기를. 앞부분의 가사 곡식이 너무나 굵게 자라 100명의 청년들이 빌 수도 없게 하고 100명의 처녀들이 나를 수도 없게 해달라는 것은 히말라야에 자리한 라다크의 씨 뿌리는 날의 민요입니다. 곡식이 이렇게 튼튼하게 자라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히말라야 빙하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약할 때 강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하기 위하여 예수라는 모범을 보이시고 성령으로 돕게 하신 주님, 그 사랑에 오늘도 기대어 봅니다. 경건하게 우리를 일으켜 주소서. 일어나 주님을 찬양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함께할 첫 곡으로 374장 찬송 나의 믿음 약할 때, 예인 교수 앙상블의 찬양으로 준비했습니다. 이어서 이 세상은 요란하나, 박영수의 찬양으로 보내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합니다. 생명의 양식. 고린도후서 13장 4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시각각 십자가가 다가오는 중에도 예수는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며 목숨은 아버지께 맡기셨습니다.

붉은 노을 베스퍼 합창단의 곡으로 158장 보내드립니다. 이어서 십자가 그 사랑 명지 홀리보이스의 찬양이고요. 내 주의 보혈은 서울 카펠라 합창단의 곡으로 이어집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와 함께합니다. 중보 기도하실 분은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기도문 남겨주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셔도 좋겠습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국립합창단과 김영애 잔향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일본에 거주하고 계시는 유리정은님께서 이 곡을 청해 주셨는데요. 정말 어느 곳에 있든지 주 안에서 우리가 함께 하기에 한 형제 자매입니다. 이번에는 세월이 흘러가는데 유창원의 곡으로 보내드리고요. 한반도 26님께서 청하신 내 진정 사모하는 김해 시립합창단의 곡으로 전해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팔레스타인님 샬롬 인사 건네주셨고요. 처음 오셨네요. 고풍상홍님 출석합니다. 보내주셨어요. 반갑습니다. 행복한 사람님, 나의 방패, 나의 산성이신 주님,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소서. 바람님께서는 주님이 이끄신 대로 사는 삶의 행복을 맛보기 원하면서 문자 보내주셨고, 4536번, 오늘 하루도 미소가 평온한 날을 기대합니다. 나서 보면 부지런한 차들이 보여서 싱긋 웃어봅니다. 신호대기 중에 문자 보내주셨어요. 안전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못난 나인데, 목소리 상점의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이어서 조이포유 전역자 방송으로 오시는 송미영 집사께서 신청하신 애쉬 워십의 찬양. 애쉬는 히브리어로 불을 뜻한다고 하죠. 주만을 신뢰합니다. 이어서 보내드릴게요.

0: 은혜로운 찬양과 함께하는 내가 매일 기쁘게 이 시간 듣고 싶은 찬양, 나누고 싶은 이야기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 이용하시면 됩니다. CBS 인터넷 라디오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또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 번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2: 경리나라
3: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4: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5: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리메이드 서울.
0: 이정호님께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 모두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하시면서 선한 능력으로 청해 주셨습니다. 유엔젤 보이스의 찬양으로 함께하죠. 잠시 후 내가 매일 기쁘게 2부로 돌아옵니다.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0: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2: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의 문을 엽니다. 은하철도님, 새벽을 여는 찬양이 저절로 감사를 드리게 합니다 하시면서 주날개미 내가 편안히 쉬네 청해 주셨어요. 휴의 찬양으로 청해 주셨는데 휴의 곡으로는 자주 방송을 해드린 것 같아서 김대환의 찬양으로 오늘 준비했습니다. 이어서 박운성님 또 샬롬규님께서 같은 곡을 청해 주셨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송정미의 찬양 보내드립니다.

한국기독교 가정생활협회가 엮은 2026 가정예배소 하나님의 뜻을 따라 9월 17일 목요일 묵상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성경 말씀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요절 말씀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오늘은 광야길로 돌아가게 하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묵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마침내 이집트 땅을 떠나 약속의 땅으로 향하게 됐습니다. 요셉의 유언처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라 라는 약속이 이루어진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곧바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 길은 블레셋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었기에 그 길로 가려면 그들과 전쟁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이집트에서 400년간 노예로 살아온 이스라엘이 과연 그 전쟁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금세 노예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셨고 염려하셨기에 광야 길을 통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자녀를 정말로 사랑하는 부모는 자녀가 인내를 배울 수 있도록 기다려줍니다. 여러분은 어떤 부모입니까? 아이들이 원하는 것을 그때그때 사주는 부모입니까? 아니면 기다림의 시간을 갖는 부모입니까? 사실 대부분 부모의 마음은 자녀가 좋아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빨리 사주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라면 자녀가 원하는 물건을 빨리 손에 넣는 것보다 인내를 배우도록 함께 기다리는 부모입니다. 무언가를 얻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빨리 얻게 하기보다는 원하는 것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돌아보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로 인도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내를 가르치고 연단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 하루 인내와 연단의 의미를 되새겨보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원하는 것을 바로 주시지 않을 때 그 뜻을 찾고 구하게 하소서.

0: 목마른 내 영혼, 이다녀의 음성으로 함께했습니다. 이 곡은 라브리떼 301님께서 청해 주셨던 찬양입니다. 먼저 들으신 곡은 하나님 사랑은 서울 바하합창단의 곡으로 함께했습니다.
1: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0: 서연님, 새벽 기도 가는 발걸음 조심해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축복 가득한 하루 되길 바랍니다. 옥상 딸기님, 주님 또 찾아오는 부담스러운 하루를 맞이하는 저의 두려운 마음을 보살펴 주소서.

하루 맞이하는 게 부담스럽게 느껴지신다니 목상 딸기님의 형편을 주님께서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크라님 아침 일찍 찬송 들으면서 운동하니까 너무 좋네요 보내주셨고 비공개로 글을 주셔서 아이디를 소개하지 않을게요. 오늘은 제주에서 인사드립니다. 잠시 다니러 왔는데 제주 비엔날레 구경도 잘했고 바다에서 맨발 걷기도 실컷 하고 보고픈 이들도 만나고 행복에 젖었습니다. 근데 여기는 아직 많이 덥네요 하고 보내주셨어요. 이렇게 먼 곳으로 떠나셔서도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휴대전화 뒷번호 0702번 9월도 어느새 절반이 넘어갔네요. 남은 절반은 더 행복한 수확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보내주셨고요. 52기쁨님 처음 글 주셨어요. 새벽 예배 가려고 나와서 문득 하늘을 올려다보니 반짝이는 별들이 어찌나 예쁘고 가슴 뭉클한지요. 이 아침도 감사합니다. 보내주셨어요. 하늘을 올려다 볼 수 있는 것도 또 반짝이는 별을 볼 수 있는 것도 다 참 감사한 일이고요. 보고서 또 아름답게 느낄 수 있는 눈을 주신 것도 참 감사한 일입니다. 최혜선님 정말 큰일 날 뻔하셨나요? 보리차를 끓이다가 외출을 하셨는데 집에 오면서 생각이 나셨대요. 근데 너무나 다행히 집에 돌아오니까 불은 꺼져 있고 물은 중간 정도로 줄어 있었다고 하십니다. 하나님 은혜로 저절로 꺼져 있는 불이 얼마나 고맙던지요 하시면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신청을 해주셨는데 정말 다행입니다. 꿈이 있는 자유의 찬양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보내드립니다. 유리정은님께서도 이 곡을 신청곡으로 적어주셨고요. 꽃마리님 어제는 우리 둘째 손자 내돌이었습니다. 유치원에서 친구들과 건강히 잘 지내며 생일 축하 파티한 사진 너무나 귀여워요. 축복해 주세요 하고 보내셨어요. 축복합니다. 아 얼마나 좋으실까요. 너는 꽃이야 청해 주셨어요. 히스플랜의 찬양 찬호울의 키즈 버전으로 들려달라고 하셨네요. 함께 할게요.

지구는 45억 4천만 년이라는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인간 없이 아주 잘 지냈다. 인류 문명이 존재한 것은 고작 6천 년 남짓. 지구 역사에서는 0.0001%에 불과하다. 이 연약하면서도 자비로운 우리의 순간을 가능하게 한 것은 무엇일까? 그건 바로 기후변화였다. 지구 역사를 공부해 보면 기후에는 어느 정도의 회복력이 있다는 것이 드러난다. 기후변화는 위기이지만 해결 가능한 위기이다.

창조주께서 우리에게 천국의 열쇠를 맡기셨습니다. 이 땅을 가꿀 청지기로 소명을 주셨습니다.

CL 여성중창단의 소명 함께 했습니다. 이번에는 신재호의 찬양으로 저 높고 푸른 하늘과 들으시고요. 진희사랑님께서 청하셨어요. 내 주님 입으신 그 옷은 국립합창단의 찬양입니다.

0: 은혜로운 찬송과 성가를 전해드리는 내가 매일 기쁘게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도 받습니다.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신청곡과 사연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9390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인터넷 라디오 조이포유에서 다시 방송되는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샵 7997번으로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1: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입니다. 최애 찬송가 들으며 새로운 힘 얻고 싶다고 6947번께서 청해 주셨습니다. 나 어느 날 꿈속을 헤매며 김인희의 찬양으로 전해드립니다.

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1: 경리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4: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5: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6: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승리를 향한 열정 팀 코리아의 숙명을 책임지는 베스트 슬립이 하나된 마음으로 응원합니다. 201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대한민국 국가대표 화이팅!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7: 쇼리 실라!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 세포 보관. 내 몸 안에 NK 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 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선물 교체는 아티잔 프리미엄 사각싱크볼 아티잔 CJ 온스타일과 함께합니다.
1: 파르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르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르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2: 요즘 유산균 장부터 가

0: 요즘 유산균 마이크론 간유산균 세조 총근당 바이오 판매 MVP 헬스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1: 부드럽다는 말 결이 곱고 부드럽다는 뜻이자 마음씨가 다정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부드란 착용감 그 자체로 배려가 되는 프리미엄 성인용 기저귀 보드란 보드란과 함께 배미양이었어요.
2: 성인용 기저귀 보드란
3: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매장 갈 필요 없이 집에서 직접 보고 결제하세요. 가장 완벽한 식탁을 만나는 방법
4: 1533 1566 세라하임
3: 세라하임 무료 피팅 서비스
5: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한 권 토이
6: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토이 한 권 토이 해커스 토이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토이 한 권 토이
5: 토익은 해커스.
7: 안녕하세요. 몰도바 출신 한국인 조마리아입니다. 어린 시절 저는 몰도바에서 OCC 선물 상자를 받고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전하는 OCC 선물 상자. 여러분도 직접 만들어 보세요. OCC 선물 상자를 검색해 보세요.
8: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9: 화물차 필요할 땐 가거리.

0: 화물차 필요할 땐
1: 빠르고 간편한 화물운송 플랫폼 카고링크.
2: 좋은 요리는 좋은 재료에서 시작되죠. MSG를 첨가하지 않은 국내 최초 코인육수. 찌개에도 볶음에도 자연한 알. 요리가 맛있어지는 순간. 프리미엄 코인육수 자연한 알.
0: 국내 최초 코인육수 자연한 알.
2: 자연한 알.
3: 임영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이제 오늘의 끝곡 보내드립니다. 남설아 금강초롱님께서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청해 주셨어요. 김미현

0: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1: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2026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 출품한 올해 88살 신정순 은퇴권사님의 사연입니다.
3: 제가 척추협착증으로 너무너무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 다리 아파 밤새도록 잠을 잘 수 없어요. 네. 근데 이렇게 잠을 못 잘 빼야 성경을 한번 써보자 하면서 책상 놓고 앉아서 쓰기 시작했는데 뭐 쓰다 보니 새벽 3시, 4시까지도 써. 그동안에 전혀 통증이 안 왔는데 친구약 한 벌 쓰고 반 정도 쓰는데 저 척추 협착증이 완전히 깨끗이 나아요.

0: 주님을 만난 거예요.
1: 아멘. 네.
0: 그러니 제가 안 쓸 수가 있습니까?
2: 2026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관람 바랍니다. 전시 관람 문의는 02-2650-7942번입니다.
3: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 포유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음악은 오늘의 것, 메시지는 영원한 것. 안녕하세요. CCN 캠프 김은영입니다. 요즘은 편의점 빵에서도 책 냄새가 난다고 합니다. 빵을 사면 책갈피가 들어있고 QR코드를 찍으면 독서로 이어지는 재미까지 더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요즘 젊은 세대 사이에서 책 읽는 일이 멋지고 개성 있는 일이라는 텍스트 힙 문화가 퍼지고 있다고 하네요. 유행도 이런 유행은 참 반가운 것 같아요. 달콤한 빵 한 입이 몸에 기운을 주듯 좋은 책 한 줄은 마음에 힘을 주죠.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라고 하는데 휴대폰 잠시 내려놓고 하루의 끝 책 한 권과 함께 마음의 평안한 쉼을 선물해 보는 건 어떨까요?

땡스기빙 밴드의 나의 사랑하는 책 첫 곡으로 전해드렸어요. 자, 오늘 목요일입니다. 공부방 마련돼 있어요. 어서 오서 오세요. 자, 오늘도 출석 체크해 주시는 여러분들 살짝 이름 불러드리고 공부방 문 열겠습니다. 임동준님, 또 왕서방님, 고다르크님께서 샬롬 인사 나눠주셨어요. 고윤희님, 정현우님, 원성남님 오늘 근무라 일하면서 듣겠습니다 하셨어요. 지금 이 순간님, 주님과 함께님도 와주셨어요. 8974님 문자 보내주셨어요. 보혜사님 같으신데요. 송동욱님 와주셨고 백합님 어서 오세요. 오늘 70회 출첵하신다는 이은주님, 또 산바다님, 푸른동사님, 예수애님 와주셨습니다. 행복한 하루라고 하신 전야곱님, 그리고 펠리스님 오늘 이사하셨나 봐요. 많이 힘드시겠어요. 찬양 들으시면서 잠시 또 쉬엄쉬엄 하시면서 그래도 집 정리 끝날 때까지 잠 못 드시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은디님 출첵합니다. 오케이 민미나님도 어서 오세요. 어린이 찬양 준우님, 유리정은님, 그리고 장기영님, 가을 날씨 선선합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정승한님, 여기까지 이름 불러드리고 오늘 CCN 캠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여러분은 지금 김은영의 CCM 캠프를 듣고 계십니다. CCM 캠프는 역대 수많은 DJ와 함께한 전통의 찬양 프로그램으로 매일 밤 10시에 CBS 표준 FM 라디오와 인터넷 CBS 레인보우로 동시에 방송되고 있습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하늘의 메시지를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노래에 담는 CCM 최신곡과 오랜 시간 사랑받아온 국내외 찬양들을 골고루 선곡해서 전해드립니다. 나누고 싶은 사연과 기도 제목, 듣고 싶은 찬양 신청곡은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 CBS 레인보우 앱과 CBS 만나앱 게시판으로 오시면 됩니다. 참여하시는 분들께는 특급 호텔들이 선택한 윈세프에서 세터네어 헤어드라이기, 피부가 살아나는 시간, 레스케미의 비건 화장품과 로션, 만성 염증, 면역력에 좋은 하심정 횡성더덕에서 만든 발효 흑더덕 진액, 마실수록 깔끔하고 가볍게 주식회사 부성의 제로 곰취미세차, 춘천에서 줄 서서 먹는 감자밭 감자빵, 원조의 품격 팡파미유 강릉 6종 마늘빵, 커피빵과 감자빵의 명가 강릉 BNC에서 수제로 빚은 강릉 초당 커피빵, 첨가물 없이 올리브오일로 오븐에 구운 담백한 스페인 퀼리 과자 세트, 본고장

정말 가을 느낌 뿜뿜한 곡이에요. 조호영, 주님을 닮아라. 앞서 한웅재, 노을가을 전해드렸습니다. 가을 되면은 이렇게 동요로 또 너무 예쁘게 불러주셨잖아요. 목사님께서 참 좋아하는 곡인데 오늘 가을은 독서의 계절, 사색의 계절, 뭐 음악의 계절 혹은 어떤 고즈넉한 미술관에서 전시에 푹 빠져봐도 괜찮을 것 같은 그런 예술의 계절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는 이 가을이 어떤 계절로 느껴지시나요? 열심히 뭐 독서하면 공부와도 연결이 되니까 열심히 공부하는 계절 할까요? CCM 공부방 마련되는 목요일입니다. 고다르크님께서 레인보우 가족이 된 지는 좀 오래됐습니다.

됐지만 CCN 캠프에는 처음 참여하게 되어 간단히 재소개해 드릴게요 하시며 미국 조지아에 살고 있는 고수화라고 합니다. 오랫동안 구매 공급망 분야에서 일을 해왔고 새로운 직장을 위해 곧 미시간으로 이사할 예정입니다. 좋은 음악과 따뜻한 이야기를 좋아하며 음악을 통해 위로와 희망을 나누는 것도 참 좋아합니다. 앞으로 CCN 캠프 가족분들과 좋은 찬양 함께 들으며 즐겁게 소통하고 싶습니다. 잘 부탁드려요 라고 본인 소개를 이렇게 멋지게 하신 거 너무 오랜만인 것 같아요. 역시 좀 미쿡식으로 우리 고다르크님 소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찬양 한 곡 듣고 오늘 공부방 문 열게요. 아비가일님께서 일주일이 휘리릭 지난다고 사연 남겨주셨고 유리정은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 존 영의 찬양 남겨주셨고 썰렁맨님께서는 내주는 강한 성이요 가능합니까? 하셨는데 자, 이 중에서 존 영 왠지 오늘은 외국 이름으로 이름을 불러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배영호 씨죠. 존 영의 찬양입니다. God is love. 하나님의 사랑 전해드리고 공부방 본격적으로 시작할게요.

0: CCN 캠프 공부방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자, 여러분들 빨리 열심히 공부할 자세를 가지고 와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선생님 오늘도 함께해 주십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2: 반갑습니다.
1: 여러분의 주쌤입니다.
2: 김쌤입니다.
0: 네, 주창훈, 김영범 오늘도 두 분 선생님께서 좋은 곡들 소개를 해 주실 텐데 자 벌써 9월의 한가운데 정말 9월 시작하면서 가을도 시작 이런 느낌이 굉장히 강했잖아요. 날씨도 좋고 그러다 보니까 들려드리는 찬양에서도 뭔가 이렇게 가을 느낌이 물씬 풍기는 그런 느낌도 받게 되고 다음 주 벌써 추석
2: 그러게요.
0: 연휴가
2: 정말 시간 빨리 갑니다.
0: 그러니까요.
1: 이러다가 이제 겨울 될 것 같아요.
2: 눈 오겠는데?
0: 금방. 뭐.
1: 요새는 이렇게 서서히 바뀌는 게 없고 갑자기 어느 날 아침에 가을이네? 이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겨울이네? 이럴 것 같아요.
0: 예전에 그 저희 아나운서 후배 중에 봄은 너무 짧아서 한 글자 봄인데 봄, 여름, 가을, 겨울이잖아요. 근데 가을도 너무 짧아서 이제는 가을이 아니라
1: 갈.
0: 그 정도로 너무 금방 지나가고 또 거기에 추석 명절까지도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항상 마음이 바쁜 것 같고
1: 맞아요.
0: 뭔가 이렇게 금방 지나가는 것 같고 이렇게 추석 이야기를 많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다음 주 이 명절 대비 네. 제가 특별히 또 특별한 공부방을 부탁을 드려서
1: 맞습니다.
0: 네, 어떤 특별한 공부방인가요?
2: 네, 뭐 우리 고유의 어떤 소리가 담겨져 있는 네. 그런
0: 숙대 소리 이런 거. 네, 자 다음 주도 한번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자 네. 오늘은 어떤 곡들을 준비해 오셨을까요?
1: 오늘은 약간 추석 전야제 느낌으로요.
0: 전야제 느낌. 네, 네.
1: 뭐 가족들이 함께 모이니까 네. 가족들이 등장하는 노래들. 약간 이런 컨셉으로
0: 좋은데요.
1: 네.
0: 가족 컨셉의 곡들 하면은 몇 곡들이 이제 기존에
1: 그렇죠.
0: 좀 있잖아요.
1: 네.
0: 특히 뭐 결혼 축가라든지 가족을 또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곡들이라든지. 네. 근데 일반 곡들에 비해서는 조금 수가 적기는 한데
1: 맞습니다.
0: 그렇죠.
1: 오늘 저희가 엄선해 왔기 때문에 네. 아마 들어보시면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0: 자 그럼 엄선한 먼저 누가
1: 제가 네. 소개하겠습니다. 주쌤이 오늘 소개해드릴 곡은 지난달이죠. 8월 12일에 발표된 호연 내게로 오라 피처링 김시원입니다. 호연은 작곡가인 아내 김현정님과 간호사인 남편분이 간호사세요.
0: 네.
1: 김호연님이 함께 찬양하는 부부팀입니다. 작곡가와 간호사 남편의 조합이 좀 특이하긴 한데요. 이번이 이 팀의 다섯 번째 싱글이고요. 마태복음 11장 잘 아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말씀을 모티브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작년에 이 팀이 작은 콘서트를 했다고 해요. 그 자리에 믿지 않으시는 부모님께서 함께 하셨는데 그분들께 과연 어떤 메시지를 전하면 좋을까를 생각하다가 기도하면서 만든 곡이 바로 이 곡이라고 합니다. 노래 속에 이제 들어보시면 이 부부 외에 아이의 목소리가 등장하는데
0: 네.
1: 아까 피처링으로 말씀드렸던 김시원 군이 이 두 분의 첫째 아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가족 특집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심지어 들어보시면 너무 잘하거든요.
0: 네.
1: 그래서 아마 깜짝 놀라실 것 같고
0: 네.
1: 부모는

0: 부모님을 위해 만든 곡을 자녀와 함께 부른 아주 의미 있는 곡이라고 생각해서 오늘 가지고 왔습니다.
1: 네. 자, 호연의 내게로 오라, 큰아들 김시원 피처링으로 함께하는 가족 찬양으로 오늘
0: 네.
1: 첫곡 들어보시죠.

0: 네. 호연 앨범에서 가족 찬양 내게로 오라 들어보셨는데 너무 아이가 제가 큰아들이라고 얘기했는데 뭐 큰딸이라고 해도
1: 해도?
0: 될 정도로 목소리가 너무 사랑스럽고
1: 맞아요.
0: 아직은 어린 목소리인 것 같아요.
1: 마지막에 노래가 키업을 두 번을 하거든요. 보통 이렇게 작곡가들이 키업을 만들 때는 가수들과 상의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음정이 아무래도 점점 높아지니까 가수들 이 레인지가 있잖아요.
0: 네.
1: 근데 제가 보기에 시원군에게 상의하진 않은 것 같아요. 마지막에 좀 힘겨워하긴 하거든요.
0: 아, 근데 그거가 그 매력
1: 그 매력이죠.
0: 포인트잖아요, 애기들은.
1: 너무
0: 맞아,
1: 귀여워요.
0: 너무 귀여워. 힘겨워하면서 부르는 거. 자, 기억해 주시고 나중에 가족 사연을 보내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럴 때 이렇게 호연의 내게로 오라 들려주세요 하시면은 굉장히 좋은 선곡이 될것 같습니다. 아유, 이 곡을 또 부모님을 위해 쓰셨다고 하니까 더그 공연에서 바라보셨을 부모님 마음 너무 좋으셨을 것
1: 괜히
0: 같아요.
1: 마음이 찡한 약간 그런 게
0: 그치. 예,
1: 있어요.
0: 맞아요. 그런 데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 김쌤은 어떻게, 김쌤도 역시 가족 찬양
1: 네, 아,
0: 특집인가요?
1: 오늘 아이들 대동안 가족 특집으로 해서 또 다른 가족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여기는 이제 헬로멜로라고 하는 팀이고요.
0: 이름이 굉장히,
1: 네, 좀 독특하죠?
0: 네.
1: 부부가 이제 노멀 퍼피라는 이름으로 활동했던 인디 아티스트 유단이께서 이제 남편 그리고 송미나님이 아내 되시는데 그 전에 발매하셨던 몇 곡의 노래가 보통 이제 남편분이 곡을 쓰시고 아내와 함께 이렇게 부르면서 이렇게 약간 러블리한 그런 노래도 있고 아기자기하게 노래를 했었는데 이번에 소개해드릴 노래는 우릴 위해 그분이 오셨대라는 곡이고 올초 2월 3일 날 발매됐거든요. 2월 3일이면 이제 여차저차 곧 봄이 올 만한 시즌이었는데 굉장히 늦게 성탄곡이

0: 네, 그래서 이 노래는 이제 우리를 위해 아기 예수님이 오셨대.
1: 아, 네. 네.
0: 그래서 좀, 좀 많이 지각한 노래다 했는데, 사실 뭐 성탄이 꼭 뭐 이렇게 1년 언제 나와도 다 의미가 있으니까.
1: 네.
0: 이때 처음으로 아이들인 유오하 그리고 UL 이렇게 첫째 둘째 아이가 다 동원돼서 차례차례 노래를 부르는데요. 좀 전에 호연님의 노래에서 시원군은 어떻게 보면 조금 시원시원 똘망똘망 부르잖아요.
1: 네.
0: 여기 나오는 둘째 아이는 발음이 잘 안 된 아기아기한 아이입니다. 그래서
2: 너무 귀여워요.
1: 네. 자신을 향한 노래의 2026년 버전 같은
0: 그렇죠,
1: 건가요?
0: 그럼.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어린이 합창단 같이 너무 반듯하게 부르는 것보다
1: 네.
0: 발음이 이렇게 어눌해서 부를 때가 더 이렇게 너무 귀엽고 좋은 것 같아요.
2: 이 곡 중간에 네. 엄마 아빠 붐붐해요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도대체 붐붐하는 게 뭐지 해가지고 가사를 찾아봤는데 엄마 아빠 궁금해요라는 거예요. 근데 꼭 듣기에 엄마 아빠 붐붐해요 약간 이렇게
0: 해석이 분분하네요. 너무 귀엽고요.
1: 네.
0: 우리를 위해 그분이 오셨대라는 그 메시지를 이렇게 가사가사에 잘 녹여내고 아빠, 엄마, 아이들 모두가 온 가족이 함께 고백하는 아주 귀한 귀여운 그런 곡입니다.
1: 네. 네. 자, 성탄곡이라고 하니까 왠지 또 아기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우리 아기가 어떻게 붐붐해요라고 이야기했을지 기대하면서 들어보겠습니다.
0: 네.
1: 우리를 위해 그분이 오셨대 헬로 멜로의 곡입니다.

0: 네.
1: 너무 귀엽죠.
0: 헬로 멜로라는 이 이름, 팀 이름도 너무 사랑스러운데, 네. 우리를 위해 그분이 오셨대도 정말 두고두고 기억이 된 사랑스러운 그런 곡으로 네. 네. 아이들의 목소리가 또 기록이 됐네요.
2: 오늘 소개한 이 두 팀이, 사실 모든 그 음악하는 부부들의 약간 로망을 현실화한 그쵸, 그쵸, 분들이에요.
0: 맞아요. 약간 그러고 있어요. 네. 그렇죠.
2: 음악하는 부부들은 항상 이렇게 아이들과 함께하는 거를 약간 꿈꾸거든요. 네. 근데 그게 작업을 한다는 게 쉽지도 않을 뿐더러 그쵸. 이분들에게 더 의미가 있는 건 이런 찬양을 같이 어렸을 때 불렀다는 건 아마 두고두고 나이가 들어도 오랜 아마 소중한 추억이 될 거기 때문에 그쵸. 더 의미 있는 것 같아요.
0: 예전에 당신을 향한 노래 네. 자꾸 이 얘기를 해서 그러는데 그 에스더 내가 축복해둘게. 그거 이제 그 에스더가 정말 말도 못한 아 이러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아가씨가 됐다고 그래서 너무 막 놀라고 그랬었던 기억이 있는데 찬미워십 2세들의 원하고 바라고 여기도 보면은 그 아이들이 벌써 그 곡도 이제는 청소년이 돼서
2: 그렇죠.
0: 걔네들이 굉장히 스스로 아직은 조금 부끄러워할 수도 있고 나중에는 엄청난 큰 축복이 되지 않을까. 맞습니다. 두고두고 굉장히 멋진 곡.
1: 이런 아가들이 정말 나중에 뭐 20, 30년 지나고 나서 뭐 이제 그렇죠. 2세대 찬양 사역자가 될 수도 있으니까.
0: 그렇죠. 커피 소년이 될 수 있는 거죠.
1: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두고 보자.
2: 그때 이제 20년 전 자료 화면으로 요거 나가는 거죠?
0: 아니, 그러면은 네. 그 약간 그런 욕심은 안 나셨어요? 그
2: 아, 저는 주쌤. 제가 직접 같이 하진 못했는데 네. 다른 앨범에 저희 아이가 부른 거를 제가 거기서 현장에서 디렉을 해 봐준 적은 있어요.
0: 네.
2: 근데 이제 제가 데리고는 못 하겠더라고요. 성질이 좀 사나워서.
0: 아유, 이렇게 또. 네. 자, 이제 오늘도 보너스 가지고 오셨죠.
1: 네, 보너스가 있는데 뭐 요건 이제 가족 노래는 아니고 네. 오늘 이제 아이들 목소리가 계속 나서요. 근래 발매된 좀 아이들 노래. 그래서 홀리키즈라는 팀의 약속한 그날까지라는 곡을 들려드릴 건데요. 펜머스 문화 선교회에서 이런저런 이제 뭐 아이들 캠프나 청소년 캠프 같은 것도 하고 아이들 노래 앨범도 많이 내거든요. 그중에 이제 8월 25일 날 발매됐던 예수 그리스도 2집 그 앨범 안에 수록된 곡입니다. 근데 요 곡을 쓰신 분이 굉장히 또 감각이 있어서 애들 노래인데도 어른인 제가 들으면서도 전 좀 약간 이렇게 흥도 나고 네. 되게 좋아서 좀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0: 네. 자, 그러면 홀리키즈 약속한 그날까지를 보너스 트랙으로 전해드리면서 두 분 선생님 다음 빨간 날인데도 오시게 해서 죄송해요.
2: 아, 추석. 네, 네
0: 추석 특집으로
2: 한복 입고
1: 기쁨입니다 기쁨
0: 정말 한복 입고 저한테 이제 뭐
2: 세배해도 되나요?
0: 저로 뭐 용돈 드려야 돼 아 좋습니다
2: 아 자. 세배는 설날인데
0: 자 여러분 네. 다음 주에 봬요 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어쩜 아이들도 이렇게 뭐라 영어를 잘할까요? 턴턴턴 아이들 목소리로 전해드렸고요. 벌써 1부 마칠 시간입니다. 솔로맨님께서 신청하신 곡을 오늘은 브라이언 덕슨의 Mighty Fortress is Our God 내주는 강한 성이요 라이브 앨범에서 전해드리면서 1부 마무리합니다. 저는 2부에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사연 신청곡 전해드릴게요.

0: CBS
1: 긍휼의 하나님, 홍수와 산사태로 집과 가족을 잃은 네팔과 티베트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의 눈물을 닦아주소서. 다시 일어날 새 힘을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CBS는 네팔과 티베트를 위한 긴급 모금을 진행합니다. 02-2650-7004번으로 연락 주십시오. 모금액 전액은 현지 선교사를 통해 긴급 구호 기금으로 사용됩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칭찬에 정말 무색합니다. 남의 단점 말하기를 너무 좋아하죠. 3대 11 법칙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칭찬과 장점은 3단계밖에 퍼져나가지 않지만 단점과 안 좋은 말은 11단계까지 퍼져나간다는 거죠. 켄 블랜차드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중 1부.

0: 서울 강서구 화곡 순복음교회 김성호 목사입니다.
1: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오늘은 이제 요단을 건너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 3장 1절부터 5절을 보면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친 이스라엘 백성이 마침내 요단강 앞에 도착합니다. 이제 강만 건너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입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요단강 앞에 머물게 했고 사흘 후 관리들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언약궤가 움직이면 그 뒤를 따라가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야훼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광야를 걸었습니다. 실패도 있었고 아픔도 있었으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중요한 것은 지난 40년을 계속 돌아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어디로 갈 것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순간이 찾아옵니다. 지난 시간을 정리하고 하나님께서 여시는 새로운 길로 나아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과거는 배울 곳이지 계속 살아야 할 곳은 아닙니다. 지난 실패 때문에 오늘을 포기하지 말고 지난 성공 때문에 오늘에 안주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했는데 라는 말보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궤를 바라보며 그 뒤를 따라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백성 가운데 앞으로 펼쳐질 길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길을 몰라도 괜찮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서 가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내일 일을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보다 앞서 가시는 하나님을 따라가면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성결은 완벽한 사람이 되라는 뜻이 아니고 내 생각과 마음과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다시 맞추라는 말씀입니다. 미움이 있다면 내려놓고 잘못이 있다면 돌이키고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 갔다면 다시 하나님 뒤에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야훼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요단강은 아직 갈라지지 않았습니다. 믿음은 모든 문제가 해결된 뒤에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먼저 한 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앞에도 요단강이 있습니까? 넘기 어려운 문제와 새로운 시작 앞에 서 있습니까? 광야만 뒤돌아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발을 내디디십시오. 과거에 머물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새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는 길을 따라 믿음으로 요단을 건너갑시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새 길을 여시고 기이한 일을 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0: 5분 메시지. 지금까지 말씀해 서울 강서구 화곡 순복음교회 김성호 목사였습니다.
2: CBS 걱정은 내일의 슬픔을 덜어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힘을 앗아간다. 폴란드의 작가 코리덴 붐 여사의 말입니다. 11시 5분 여러분의 CBS입니다.

김은영의 CCN 캠프 2부 문을 열었습니다. 전은주의 소원, 아비가일 님 신청곡으로 문을 열었고요. 청룡포 천사님 와주셨어요. 새싹으로. 그런데 러브레터님 때문에 오늘 첫 방문, 오늘 첫 인사라고 하셨어요.

했어요. 앞으로도 쭉 약속합니다 하셔서 너무 좋아요. 앞으로도 이렇게 누군가의 소개로 새로 왔습니다 하고 새싹 달고 오시면 저희 정말 기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청룡포 천사님, 근데 이름으로는 남자분이실까 싶은데 저희에게 남자분들도 쓰기 좋은 화장품 선물이 있어요. 오늘 레스케미 선물 보내드릴게요. 받으실 수 있는 주소 비공개로 남기시는 것도 한번 연습해 보시죠. 샵 1212, 우물정 1212, 유료 문자인데, 문자로 보내주시면 저희 제작진만 주소 받아볼 수 있고요. 아니면 지금 글 쓰고 계시는 그 게시판에 글 쓰시고 밑에 살짝 보시면 비공개 요거 있어요. 선택할 수 있는 버튼, 그거 찾아서 착 누르시면 되거든요. 주소는 꼭 비공개로 보내주시고, 저희 그 뒷문자, 문자 뒤에 숫자 네 글자 이렇게 불러드리고 하는데, 가끔 그 이름과 문자 요 숫자 요거로 유추할 수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누구 선물 받으셔서 좋으시겠어요? 요거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게시판에 다들 보시는 데서는 주소나 이런 개인정보 관련된 거는 가급적이면 말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나이 요거 서로서로 오픈하시기도 하는데, 살짝 조심스러워서, 예. 자, 우리, 청룡포 천사님. 발음이 어렵네요, 이거. 살짝, 주소 남겨주시면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까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러브레터님께는 러브레터 찬양으로 저희 감사의 마음 전할게요. 제이어스의 찬양 가운데 러브레터가 있습니다. 오늘 준비하고 있고요. 하늘나라 아기별님, 이 찬양이 너무 듣고 싶다고 유라님께서 귀뚜라미 소리가 은은해서 좋다고 하셨는데, 오늘 신청하신 곡 준비하고 있고, 귀뚜라미 소리가 은근한 찬양곡까지 준비했어요. 예수전도단,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어갑니다.

풀벌레 소리도 찬양하는 것 같은 가을밤입니다. 예수전도단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였고요. 사랑나무 저 하늘나라 아기별님 맞아요. 학창시절에 정말 좋아했었던 그리고 지금 들어도 너무 좋은 사랑나무의 찬양으로 이 버전으로 오늘은 함께 하셨고요. 러브레터 제이어스의 찬양 나가는 동안 러브레터님 와주셨어요. 아 청년포가 영월에 위치한 곳이어서 그런 이름을 지으셨다고 하셔서 저도 강원도 사람이라서 저희 CCN 캠프에 유독 선물이 강원도에 선물이 많잖아요. 춘천, 강릉 비롯해서 이 그 선물을 아무래도 제가 제 지역구다 보니 이렇게 선물을 드리게 되는

네. 오늘 또 새싹이신 분께 선물을 드려서 다른 새싹분들에게도 선물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실은 이번에 9월 14일에 저희 조이포유 생일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희 캠프에 있는 이 넉넉한 곳간을 다른 프로그램에 다 풀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 선물을 다른 프로그램을 통해서 받으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선물은 그렇게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9월은 저희 캠프는 살짝 이렇게 마음만 함께 나누고 새싹으로 오신 분들은 격하게 환영하지만 선물은 다음에 또 참여하시면 기억하고 있다가 보내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구구절절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조금 전에 새싹을 말씀을 드렸는데 은봉님도 새싹이세요. 오! 앰프와 스피커를 새로 장만하시면서 이곳을 알게 되셨다고 내가 하나님으로 있게 하소서 이 곡 좋아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버전은 손영진 씨 버전은 저희가 음원이 없어서 오늘은 강수지, 강태욱의 함께 부른 찬양 내가 하나님으로 있게 하소서 오늘은 이 곡을 환영하는 곡으로 전해드릴게요. 괜찮으시겠죠? 박재용 님께서 어제 한국의 지인을 통해 하늘을 보니 제가 38년 전 서울 올림픽 때 보던 그 하늘이더라고요. 9월 17일 오늘이 개막식이었죠 라고 추억을 떠올려 주셔서 그러고 보니까 제가 오늘 출근하면서 송인찬의 어떤가요를 들으면서 왔는데 아시죠? 우리 송인찬 아나운서가 저희 프로그램 안내 그 협찬 멘트를 녹음해준 막내 아나운서가 지금 열심히 또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오늘 퀴즈가 88 올림픽 관련된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왜 올림픽 얘기를 하나 했더니 9월 17일 오늘이 개막식 이었다고 굴렁쇠 소년 이야기를 하길래 저도 한참 웃으면서 그때를 회상하면서 왔거든요. 저는 회상할 수 있는 나이이고 우리 박재용 님도 역시 그때를 그 하늘을 기억하시면서 써주셔서 마음은 손에 손잡고를 들려드리고 싶지만 그 비슷하게 우리 손에 손잡고 이 담을 한번 넘어가 보자 하는 그런 곡이 있어서 자 올림픽 기념으로 선곡한 곡은 좋은 씨앗의 담쟁이라는 곡입니다. 자 내가 하나님으로 있게 하소서 그리고 좋은 씨앗 담쟁이까지 두 곡 전해드릴게요.

코리아나의 손에 손잡고 대신 전해드린 오늘 88 올림픽 그날을 추억하며 좋은 씨앗의 담쟁이로 대신해 봤습니다. 강수지, 강태욱의 내가 하나님으로 있게 하소서도 찬양 전해드렸어요. 4939님께서 저도요, 저도 새싹이에요. 쿨 이재훈님이 부른 천년이 두 번 지나도 듣고 싶어요. CCN 캠프도 천년이 두 번 지나도 영원히라고 어우 너무 멋지게 외쳐주셨는데요. 고맙습니다.

쿨 이재훈의 천년이 두 번 지나도 나가는 동안 세상에 오늘 너무 반가운 분이 또 저희 CCN 캠프 게시판에 흔적 남겨주셨네요. 이경미 사모님 아까 저 낮에 전화 주셨는데 좋은 소식이라고. 오늘 참 신기하죠? 이거 말씀드려도 되겠죠? 이경미 사모님 새 둥지를 트셨대요. 영월이시래요. 그런데 오늘 영월 이야기를 하신 분들도 계시고 새로 오신 분 중에 강원도 산골에서 방송 들으신다는 사연도 있었고, 어머 너무 놀라운 주님의 인도하심 같아요. 그래서 얼른 찾아봤는데 이경미 사모님 정말 많은 곡 중에 이 곡이 좋아요 1등이에요. 그래서 흐르고 있어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새 둥지에 정말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잘 안착하신 우리 이경미 사역자님 위해서 응원하는 마음으로 전해드린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좋아요가 526개. 아마 지금 들려드려서 600개를 훌쩍 넘어가지 않을까. 네,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 이경미 사역자님을 위해서 많이들 응원해 주시고 그 길 위에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들이 너무 많아요. 안젤라님도 무거운 유리가 쓰러지는 바람에 다치셨대요. 그래도 뼈 안 다쳐서 다행이라고 이렇게 쓰셨는데 그것 외에도 정말 많은 분들이 많은 사연 또 기도 제목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쓰셨는데 시간이 벌써 제가 오늘 다 나누지 못한 이야기는 주말 또 주일 이용해서 이삭줍기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끝곡은 원데이 워십의 하루의 은혜 흐르고 있어요. 자, 오늘은 마침표, 내일은 물음표 모두 행복하세요.

0: CBS 매년 한국교회 성도들과 은혜로운 성지순례를 떠나온 CBS가 오는 11월 1일 10박 12일간의 일정으로 그리스 로마 순례 여행을 떠납니다.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지인 그리스와 마지막 순교지인 로마의 동선을 그대로 따라가는 이번 순례 여행은 2000년 전 바울의 땀과 눈물 그리고 순교의 정신을 온몸으로 마주할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갈릴리 여행사 02-775-5400, 02-775-5400번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1: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2026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 출품한 올해 88살 신정순 은퇴 권사님의 사연입니다.
2: 제가 척추 협착증으로 너무너무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 다리 아파 밤새도록 잠을 잘 수 없어요. 네. 근데 이렇게 잠을 못 잘 빼야 성경을 한번 써보자 하면서 책상 놓고 앉아서 쓰기 시작했는데 뭐 쓰다 보니 새벽 3시, 4시까지도 써. 그동안에 전혀 통증이 안 왔는데 치구약 한 벌 쓰고 반 정도 쓰는데 저 척추 협착증이 완전히 깨끗이 나와요. 기적의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 제가 안 쓸 수가 있습니까?
1: 2026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관람 바랍니다. 전시 관람 문의는 02-2650-7942번입니다.
0: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 포유가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그런데 졸업사진을 찍는 이때만큼은 긴장을 한다네요. 왜 아니겠어요. 평생 남는 사진이고 나는 이런 사람이야.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찍는 사진인걸요. 졸업사진 찍는 아이들 보며 생각을 했습니다. 나를 보여줄 수 있는 사진 한 장을 남긴다면 어떤 표정으로, 어떤 포즈로, 어떤 옷을 입고 찍을까? 나는 어떤 사람인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즐거운 상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을 향한 노래 최정원이에요.

요즘 날씨가 좋아서 공원 여기저기 졸업사진을 찍는 학생들을 보게 됩니다. 하루에도 수십 장씩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고 내 컷 사진 찍기를 즐기는 아이들이잖아요.

0: 부인님이 이런 포즈 어떨까요? 눈 부릅뜨고 당향로 게시판에 집중하는 포즈. 얼마나 애청자인지 보여주는 F.E.님의 그 정체성을 보여주는 포즈인데요. 오늘 첫곡 신보준이 부른 내 모습 그대로였고요. 당신을 향한 노래 2시간 함께할게요. 패스하자님도 오셨고요. 어여쁜 자유님은 지금 산책 중이신데 산책 중에 찍은 사진을 계속 보내주고 계세요. 마치 저도 동행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너무 예쁜 사진들이고요. 이병희님 컴백하셨군요. 한웅재 목사의 일상 은혜 신청하신 곡이에요.
1: 창가에 내리는 햇살도 내 곁에 새로운 오늘도

그냥 차로만 다니던 길도 자전거로 천천히 오니까 풍경을 보게 되더라고요. 때론 우리네 인생도 천천히 걷거나 잠시 서서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면 열심히 살아온 흔적들을 보게 되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퇴근길 자전거 타고 가는데요. 기대가 됩니다. 저녁에는 어떤 풍경과 하늘을 주실지. 너무 공감하는 게 저도 차를 가지고 다니는데 가끔 걸어가면 여기에 이런 게 있었네. 여기 이런 꽃이 있었네. 나무가 있었네. 뭐 가게가 있었네. 보이더라고요. 어떤 하늘을 주실지. 그 이터널 님께서 하늘에다가 하나님이 작품을 만들어 놓으셨다고 이따 보세요 하셨거든요. 예, 저도 방송 끝나고 나가서 보려고 합니다. 이쁜이님께서 신청하신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송경민 앨범에서 함께 듣죠.

푸른 동사님의 최애곡이군요. 장윤영의 겸손. 이 곡은 이춘수님이 신청하셔서 함께 했고요. 방금 들으신 곡 강찬이 부른 섬김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라는 아이디 쓰시는데 새로 오셔서 출석부 작성하시는 님들이 많으시네요. 그러니까요. 새로 보이는 분들도 많고 또 쭉 꾸준히 함께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름이 보이면 반갑고 새싹도 보여도 반갑고 마라나타 선 삼선리 님이 신청하신 너의 발걸음 올해 앨범에서 준비해 놓겠고요. 하경승준 님께서 가을가을한 목요일이에요. 지난 월요일에 군입대한 아들이 첫 휴가를 나왔거든요. 건강하게 잘 생활하고 있어서 기특하고 감사한 일이고요. 군에서 일과 시간 후에 운동을 열심히 했다면서 근육 자랑하고 나서 슝! 휴가 일정이 학교 축제와 겹쳐서 아들 얼굴 잘 볼 순 없지만 토요일에 복귀인데 뭐 복귀 전엔 볼 수 있겠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하면서 첫 휴가에 감사 헌금 스스로 챙기는 아들을 하나님께서 군 생활 동안 안전하게 지켜주시지 기도합니다. 아멘. 군 생활 동안 안전하게 지켜주시리라 믿습니다. 시편 21편 주의 사랑 신청하셔서 준비해놨습니다. 이 아들을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끝까지 안전하게 함께하시고 그 시간이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몸도 건강해지고 또 하나님을 향한 마음도 더 단단해지는 시간이 되리라 믿어요. 시편 21편 주의 사랑.

그 전에 너의 발걸음 축복송을 오래부 목소리로 들려드립니다.

시편 21편 주의 사랑 너의 발걸음 두 곡 들었고요. 아들 어린이집 등원시킬 때 날씨가 선선하니 너무 좋더라고요. 늘 주 안에서 축복된 하루로 보내세요 하신 처음 사랑 회복기도님도 함께하고 계시네요. 나이가 더 들면 안 될 것 같아서 올여름 인생사진 찍었거든요. 매우 만족. 매우 만족합니다. 어떻게 찍으셨을까요? 폴라리스님. 여러분의 인생 사진 좀 볼까요? 가브리엘님은 초등학교 졸업사진인데 초록색 추리닝을 입고 찍으셨대요. 초록색 추리닝. 뭔가 상상이 된다. 최고 아끼던 옷이었나 봐요. 저는요. 단아한 개량 한복 입고 한껏 찰칵 찍고 싶습니다. 좋죠. 계량 한복 요즘 예쁘게 잘 나와서 찍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멋진 계절, 아름다운 계절을 누릴 수 있음에 감사. 아멘. 에스프레소님은 쑥스러워하면서도 손 흔들어주고 반가워하는 사진 있잖아요. 이런 모습도 좋을 것 같아요. 자연스러운데요. 포즈가 되게 자연스럽고 좋은데요. 레이니를 보고 힌트를 얻으셨구나. 에스프레소님과 함께 듣겠습니다. 홍의사 하나님의 세계.

홍이삭 하나님의 세계였고요. 사랑하오님께서 파란 하늘 너무 예쁜 요즘이에요. 그 하늘을 볼 수 있어 감사한 오늘이고요. 프레시아 앨범에 있는 Jesus in My Life 신청합니다. 김윤서가 부르는 곡이죠. 정말 날씨 너무 좋아요. 하늘도 예쁘고 시원해요. 이렇게 할 수 있는 날이 그렇게 또 길지 않거든요. 좋을 때 주신 거 즐겨야죠. Jesus in My Life.

저는 이 곡이 나가면 요 부분을 항상 따라 부르고 싶어요. 콩닥콩닥. 예수의 심장 소리보기 앨범에서 들었고요. 멋쟁이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요즘 애들이 크면서 더 다양하게 많은 걸 신경 쓰게 되고요. 또 부담도 생깁니다. 아이들한테 짜증내지 않고 본이 되는 부모가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마음의 합한자님. 아이들이 자랄수록 부모도 자라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자라면 좀 편하지 않아 하는데 신경 쓸게더 많아지고 아이들을 통해서 내 삶을 돌아보게 되고 내 말이나 행동을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또 알아봐야 될 정보들도 요즘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것도 또 해야 될 부모의 숙제이기도 하고, 맞아요. 많이 신경 쓰게 됩니다. 그 가운데 부모로서의 지혜를 주시길 또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가비솔님, 시간 옮기고 듣긴 하는데 출석은 처음이거든요. 잘 오셨어요. 가끔 신청곡도 남기고.

생활도 나누고 다른 사람의 기도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중보 기도해 주시고 그런 나눔이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노인팅 앨범에 있는 예수가 보이네 1부 끝곡이에요.

0: CBS
1: 장희관의 지금 자연은
2: 초가을 풀숲에서 들려오는 긴꼬리의 노래입니다. 긴꼬리는 풀이나 관목, 나뭇가지와 잎 이외에서 생활하는 깃두람이입니다. 가늘고 녹색인 몸은 식물 사이의 숨기의 제격이라 모습을 찾기보다는 노래로 먼저 존재를 알아차리게 됩니다. 긴꼬리는 아주 놀라운 방법으로 노래하기도 합니다. 잎에 구멍을 내고 그 사이에 몸을 넣은 뒤 노래하는데요. 그러면 잎이 확성기 역할을 해 작은 몸에서 내는 노래를 더 크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긴꼬리는 작은 몸으로 우리나라 가을의 소리 풍경을 풍성하게 만드는 멋진 음악가입니다.
3: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히브리서 11장 6절

오랜만에 숲속에 왔어요. 숲은 언제나 팔 벌려 맞아줍니다. 여기서 당향도 끝까지 함께하고 내려가려고요. 4819번님과 함께 사랑 이야기 주님의 숲 들었고요. 그 숲에 함께 있다는 생각으로 한번 상상하며 들었습니다. 당신의 향한 노래 2부로 오셨어요. 스티브님이 옆가게 쓰레기 치워주는 성김을 하고 있는데 설상가상으로 옆가게 사장님이 작업 중에 손가락을 크게 다치셔서 가게 앞 매대 옮기는 일까지 하게 됐습니다. 많이 미안해하시고 또 고마워하시는 모습에 따뜻한 염려의 마음도 들게 되고요.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알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나는 주님을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신청해요. 네, 그 섬김의 손길 또 그 모습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향기를 맡으리라 생각이 돼요. 스티브님이 신청하신 곡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피아워십 앨범에서 듣죠.

박종수님과 함께 인내 한이의 목소리로 들었고요. CBS 워십 콘서트 치유 앨범에서 세상에서 방황할 때 주여 이 죄인이 채원할미님과 함께 들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가을을 보게 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힘들고 지친 우리에게 회복을 허락해 주소서. 아멘. 0131번님이 상하이에 계시는 것 같아요. 가을 너무 아름답게 빚어주신 이 순간 소중해서 제가 있는 사무실에서 바라보는 황포강 운하 상하이 하늘 함께 보내는데 잘 들어가겠죠? 잘 들어왔습니다. 한참을 쳐다봤습니다. 지금 이 자연이 보내는 경고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모두가 함께 한 마음으로 주님이 주신 이 소중한 일상을 지켜갈 수 있길요. 아멘. 빙하가 녹고요. 곳곳에서 들리는 홍수 또 가뭄. 아름다움 속에서 자연이 주는 경고도 잊지 말아야겠다. 예, 그런 생각 듭니다. 이 아름다움을 계속 보고 우리 후손에게 물려주려면요. 그죠? 사진 감사해요. 상하이 8529님. 구름 한 점 없이 정말 파란 하늘 너무 예쁩니다. 이 시간에 이렇게 나오니까 새로운 하루 같아요. 내가 평소 움직이던 시간 아니라 다른 시간에 움직이면 또 다른 세상이 펼쳐지더라고요. 제키리님과 함께 듣겠습니다. 주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타이니 에코가 부릅니다. 3, 4

내 모습 이대로 따님과 함께 커피 한잔하며 이런저런 얘기하고 계시다고요. 아유, 리마인드 웨딩 사진도 너무 예쁘게 잘 봤습니다. 0491번님과 함께 제이어스 앨범에서 들었고요. 배상진님의 신청곡 감사의 김상진이 부른 곡이었어요. 아, 이런 사연이 있었군요. 상하이 곰돌이님, 이 나이에 새롭게 인생 시작하게 하심도 감사하고 나이가 많은 인턴 경력에 임상 경험이 적은 초보 외국인 의사를 쓰고 싶지 않아 해서 자격증 따고도 244번째 만에 이곳 병원에 취업하게 됐어요. 흐르는 찬양 속에서 이 가을 지나온 길도 되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처음에 감동이 있는데 그 자리에 이제 앉게 되면 내가 온 길을 잊고 살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기회가 돼서 돌아보게 되면 매 순간순간 그 마디마디가 다 은혜였고 축복이었음을 알게 되더라고요. 정말 어렵게 되셨어요. 하지만 그 자리가 얼만큼 귀한지 알기 때문에 환자 한 사람 한 사람 대하는 마음도 더 진실드리라 믿고요. 하나님께서 또 그 모습을 귀하게 보시리라 믿습니다. 상하이 곰돌이님, 늘 찬양 진아님께서 신청하신 활짝 웃어요. 오늘 들을까요? 러브입니다.

최 여사님께서 동생네 사무실에서 일거리를 새벽에 가져와서 오늘 더 조이포유 가지에부터 듣고 있습니다. 아, 급하게 연락해도 오케이 해주는 사람은 언니밖에 없지. 역시 언니가 최고. 예, 벌써 어깨도 아프고 눈도 침침하고 손가락도 아프지만 오늘과 내일 아르바이트비 일부는 CBS 네팔과 우리 교회 단기 선교 이렇게 사용하려고 합니다. 와, 진짜 의미 있는 아르바이트인데요. 찬양 에너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순간님께서 요즘 밤 12시가 되면 잠이 안 와요. 정원님 방송을 재방송을 들어야 돼서요. 다음 날이 피곤합니다. 책임지세요. 그러게요. 제가 진짜 잘못한 것 같은데요. 심심이라는 아이디 쓰시는데 반갑고요. 민들레님 오셨어요. 말씀 앞에서 신청하신 곡 위드가 앨범에서 함께합니다.

위드감 말씀 앞에서였습니다. 안녕하세요라는 아이디 쓰시는데 주일마다 교회 태워주긴 하지만 믿지 않는 남편, 구원하는 게 제 기도 제목인데요. 오늘 놀라운 주님의 계획을 알게 돼 감사드립니다. 가래가 심해서 병원에 가 검사를 하니까 금연하세요라고 의사가 강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담배 끊고 그 다음에 술 끊고 놀라운 주님의 구원 계획에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환경을 통해서 예, 우리 안녕하세요님의 기도대로 주님을 알고 또 이 모든 생활이 바뀌는 예, 그런 남편분 삶을 기대합니다. 9898님께서 하은이가 9월 21일 반기문 전 사무총장도 참석하는 중요 행사에서 아나운서와 함께 3부 행사를 영어로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 모든 과정에 주님이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아멘. 지혜를 주시고 함께 하시고 또 담대하게 그 일을 해내리라 믿습니다. 담대하라 태연님께서 어머니 검사 결과 암 아니래요. 기도해 주셔서 감사해요. 좋은 결과에 또 감사드립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애인이 김미라님 바쁜 생활 요즘 하고 계신데 그 와중에도 또 가사 섬김으로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려요. 무엇보다 건강 잃지 않게 환절기 감기도 조심하시고 하는 일, 시도하는 모든 일 통해서 새로운 활력을 얻길 바랍니다. 웅빈지인님, 시골 오가면서 푸성귀가 있을 때 앞집에 조금씩 나눔을 했었는데 어제 저녁에 난각 번호가 1번이라면서 계란 한 판 주십니다. 이렇게 오고 가는 예, 정이 있어요. 정이. 마라님, 환절기 부쩍 힘들어하는 분이 많아요. 이들 가슴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이 가득 채워져서 위로받으실 수 있기를 또 이 하루 잘 살아내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 가지 환경으로 마음의 병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 생명을 주님께서 붙들어주시고 또 마라님의 활동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위로받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해리와 해피님이 신청하신 곡 예수 닮기를, 이 곡 예수 전도단 앨범에 있는 곡인데요. 오늘 끝곡으로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려요. 내일도 당신을 향한 노래 함께 불러요.

0: 사랑해 CBS.
1: 긍휼의 하나님, 홍수와 산사태로 집과 가족을 잃은 네팔과 티베트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의 눈물을 닦아주소서. 다시 일어날 새 힘을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CBS는 네팔과 티베트를 위한 긴급 모금을 진행합니다. 02-1650-7004번으로 연락 주십시오. 모금액 전액은 현지 선교사를 통해 긴급 구호 기금으로 사용됩니다.
2: 찬송의 향기. 오늘 함께 하실 찬송은 찬송가 336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입니다. 이 찬송가 가사가 세상에 처음으로 알려진 것은 런던에서 출판된 노래와 낭독을 위한 가톨릭 찬미가라는 책에서였습니다. 이 찬송시는 가톨릭 교회의 신부였던 페이버라는 사람이 작사한 것으로, 이 찬송가 3절의 원문은 조상들의 신앙을 보라, 마리아의 기도가 우리나라를 주님 앞으로 인도하리로다 였습니다. 이 찬송시는 제임스 조지 월튼이라는 사람에 의해 나중에 개신교에서도 부를 수 있도록 수정돼 조상들의 신앙을 보라, 선한 이의 기도가 우리나라를 모두 주 앞으로 인도하리로다로 바뀌었습니다. 이 찬송의 작곡자는 가톨릭 성가집과 오르간 음악 그리고 피아노 음악 등 여러 권의 책을 낸 영국의 헨리 햄입니다. 이 찬송시의 성경적인 배경은 요한계시록 2장 10절의 말씀,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받으면 죽어도 영광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시련과 극복의 찬송, 찬송가 336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입니다.

0: CBS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어떻게 말할까 하고 괴로울 땐 진실을 말하라. 미국의 소설가 마크 트웨인의 말입니다.
4: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 본사며 관람 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3: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 포유가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죠? 이 시간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선사하고 신앙의 기쁨과 영성을 깨웠던 은혜로운 찬양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앞으로 2시간 동안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남기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우리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는 완전한 길 열어주셨습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 이 시간 예배할 때 주님 앞에 기뻐 뛰면서 찬양할 건데요, 여러분 함께 하시겠습니까?

내 삶의 비타민과 같은 찬양으로 함께하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가는 시간입니다. 듣고 싶은 국내외 찬양을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0: 여행이 너무 좋아서 어머니에겐 꿈이 생겼습니다.
1: 어머니께서 90살이 되시면 네팔의 아이들을 돕고 싶어 하셨고 그때부터 기초연금을 계속 모아 오셨습니다. 늘 네팔의 아이들에게 염소를 사줘야 되는데 하십니다.
0: 2017년 어머니 나이 84. 이번에 빙하홍수 참사가 난 곳으로 순례를 갔었습니다.
1: 그때 거기에 계시는 이제 중국인 관리들이 어머니 나이가 84이라는 사실을 알고는 지룬 국경 검문소 통관소를 통과하는 사람들 중에는 가장 고령이라는 말씀을 하면서 박수를 보내주시고 또 어머니와 기념 촬영도 하셔서 그때의 기억이 생생히 남아있는데 빙하 쓰나미가 지룬 국경 통관소를 덮치는 모습을 보면서 그분들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여전히 대부분은 거기서 근무하고 계시지 않을까.
0: CBS 캠페인 기후위기 시대의 현인들. 빙하홍수로 가족을 잃은 분들에게 깊은 애도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류가 빙하홍수의 책임감을 느끼고 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긍휼의 하나님, 홍수와 산사태로 집과 가족을 잃은 네팔과 티베트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의 눈물을 닦아주소서. 다시 일어날 새 힘을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CBS는 네팔과 티베트를 위한 긴급 모금을 진행합니다. 02-2650-7004번으로 연락 주십시오. 모금액 전액은 현지 선교사를 통해 긴급 구호 기금으로 사용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2부에서도 여러분의 신청곡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준 바로 그 찬양 지금 신청하세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신청곡으로 꾸며가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주의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듣고 싶으신 곡 남겨주시면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3, 4

가득합니다. 찬란히 빛나는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다리를 놓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도저히 갈 수 없다고 여겼던 바로 그곳을 위해 기도합니다.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음성을 들었던 바울처럼 우리 손길이 필요한 곳을 향하여 성령과 동행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첫 곡은 495장 찬송 익은 곡식 거둘 자가 클래식 화이어의 찬양으로 준비했습니다. 이어서 너 시오나 이 소식 전파하라 유창원의 음성으로 전해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합니다. 생명의 양식. 고린도 후서 13장 11절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든든한 믿음의 선후배를 만난다면 이런 인사를 주고받을 수 있겠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전한 인사를 우리도 건넬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줌 있는 형제들 오라토리오 합창단의 찬양 보내드립니다. 이어서 박동현의 음성으로 믿음의 새 빛을, 정영자의 찬양으로 주 하나님의 사랑은 보내드립니다.

오늘도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와 함께합니다. 중보 기도하실 분은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기도문 남겨주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셔도 좋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구선의 찬양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우리 기도하는 시간에 보내드린 연주곡 줄리어드 트리오의 내 주여 뜻대로 박운성님의 신청곡으로 함께 했고요. 이번에는 한반도 26님께서 신청하신 488장 찬송 이 몸의 소망 무언가 김경현의 찬양으로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이경미의 음성으로 크고 놀라운 평화가 함께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작은 자님, 믿음과 삶이 메말라 있을지라도 말씀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약속을 되뇌게 하소서. 말씀을 귀히 여기는 자에게 임하시는 하나님 능력의 손을 경험하게 하소서. 기도문 감사합니다. 0316님께서는 다소 소란스런 일상에서도 고요한 평안의 주님을 바랍니다. 보내주셨고요. 장두보라님께서는 하나님의 응답 김도의 피처링 김도연 찬양을 청해 주셔서 보내드립니다. 이어서 유리정은님께서 청하신 하나님의 사랑 존영의 찬양 보내드릴게요.

0: 은혜로운 찬양과 함께하는 내가 매일 기쁘게 이 시간 듣고 싶은 찬양, 나누고 싶은 이야기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 이용하시면 됩니다. CBS 인터넷 라디오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또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번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2: 경리나라
3: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4: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5: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리메이드 서울.
0: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꽃마리 님께서 주 품에 강찬의 라이브 찬양을 청해 주셨어요. 주리의 피처링으로. 함께합니다. 1부의 끝곡으로 보내드릴게요. 잠시 후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에 다시 뵙죠.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의 문을 엽니다. 2부의 첫 곡으로 우리들이 싸울 것은 안산시립합창단의 곡을 준비했습니다. 이어서 421장 내가 예수 믿고서 조수아의 찬양으로 보내드립니다.

한국기독교 가정생활협회가 엮은 2026 가정예배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9월 18일 금요일 묵상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성경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요절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오늘은 앞으로 나아갈 때라는 제목으로 묵상합니다.

출애굽한 기쁨도 잠시. 뒤쫓아오는 바로의 군대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부르짖습니다. 부르짖을 뿐 아니라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 원망 속에는 떠나온 이집트에 대한 집착과 미련이 가득하고 지금 이 길을 나선 것에 대한 후회도 가득합니다. 이집트를 떠난 지 하루라도 지났을까요? 출애굽의 여정이 꽃길인 줄 알았던 것일까요? 자라보고 놀란 가슴은 소뚜껑만 봐도 놀란

한다고 합니다. 오랜 무의식 속에 뿌리 깊이 자리 잡은 노예의식과 약한 마음은 스스로 서는 것은 물론 강자에게 맞선다는 것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그들을 일으켜 세우고 강자에게 맞설 수 있게 하는 힘은 어디서 올까요? 바로 보다 더 강한 구원자로부터 옵니다.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고 말합니다. 그분이 싸워 주실 것이니 평안하라고 백성들을 달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부르짖는 모세를 나무라시고 백성들로 하여금 앞으로 나아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스스로 넘어야만 하는 첫 번째 관문입니다. 언제까지나 부모가 자녀의 삶을 돌봐줄 수는 없습니다. 때가 되면 삶을 스스로 살아가야 합니다. 부모는 다만 뒤에서 버팀목이 되어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대신 걸어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버팀목이 되셔서 앞으로 나아가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여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앞으로 나아갈 때 뒤에서 쫓아오는 두려움이 더 멀어진다는 것을 알게 하소서. 아멘.

믿음으로 가리라 박상희의 찬양이었습니다. 이번에는 행군 나팔 소리의 상지국의 음성으로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저 북방 얼음산과 샌프란시스코 코리언 마스터 코럴의 찬양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지리사님, 샬롬.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이 새벽에 찬양으로 함께하는 성도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별로아님, 은혜로운 찬양 오늘도 주 안에서 감사드립니다 하고 보내주셨고요. 하얀 귤꽃님은 내가 매일 기쁘게는 내가 매일 사랑하고 기다립니다. 8년 동안 결석 없이 매일 듣는 유일한 방송이에요. 늘 고맙습니다. 제가 늘 감사드리고 있죠. 그리고 조이포유 전역자 방송으로 오신 은봉님, 오늘 처음 이런 곳을 알았어요. 잘하셨어요. 잘 오셨습니다. 이제 자주 봬요. 그리고 김숙희님께서는 이 시간 너무 좋다고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는 굿밤입니다. 보내주셨어요. 조이포유 저녁 시간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들으시면서 또 이 밤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주지안 파파님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53세인 저희 누나가 뇌출혈로 쓰러졌는데 5일째 의식이 없어 너무 걱정이 됩니다. 엄마에게 아직 알리지를 않았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주님께서 의식이 돌아오게 도와주시겠죠? 많은 분들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주지안 파파님의 누나를 위해서 저도 그리고 내가 매일 기쁘게 우리 식구들도 함께 기도드립니다. 누나가 빨리 깨어나실 수 있기를 그리고 잘 치료받으셔서 아무 일 없던 듯 그렇게 완쾌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 두 곡 보내드립니다. 휴대전화 뒷번호 4918번님 처음 오셨는데요. 진아의 찬양 듣고 싶다고 청해 주셨네요. 하나님이시여 준비했고요. 그리고 진영님. 감기 몸살 친구가 찾아와 하루가 힘들었지만 긍정의 힘으로 새 힘 얻었습니다 하고 보내주셨는데 하루만 아프셨다고 하니 정말 다행입니다. 아, 요즘에 또 독감이 유행한다고 해서요. 독감 예방주사도 올해는 빨리 시작되는 것 같은데요. 모두 건강 잘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신청하신 곡 주리의 부르심 이어서 보내드릴게요.

제가 저를 배웅하기 위해 저는 지금부터 저를 곱씹으며 돌이킵니다. 그 기록이 비록 시시하고 재미없는 무명 노인의 독백에 그치게 되더라도 넉넉한 마음으로 지켜봐 주신 누군가 한 분이라도 저를 기억해 주게 된다면 저는 충분히 행복합니다.

전경철의 안녕 피터팬 중에서 한 부분을 전해드렸습니다. 누군가 읽어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띄워 보냅니다. 종이 비행기처럼 사뿐히 한 사람의 마음에 닿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민호기의 찬양이었고요. 물 위에 생명줄 던지어라 인천문화원 기독청년합창단의 곡으로 먼저 전해드렸습니다.

0: 은혜로운 찬송과 성가를 전해드리는 내가 매일 기쁘게,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도 받습니다.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신청곡과 사연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9390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인터넷 라디오 조이포유에서 다시 방송되는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샵 7997번으로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1: 휴대전화 뒷번호 6947번. 드디어 시편 필사를 다 했습니다. 마음의 얼룩을 지우려 시작했던 필사인데 그동안 참 많은 일들이 있었죠. 그래도 잘 해결하고 있음에 감사드리며 잘 마무리 짓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다윗처럼요. 저 요단강 건너편에 신청해 주셨어요. 243장 찬송 김성수의 찬양으로 보내드릴게요.

0: 날 구원하신 예수님 윤혜준의 찬양으로 전해드렸습니다.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신축도 리모델링도
2: 경동하우징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3: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1: 경동하우징
4: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승리를 향한 열정 팀 코리아의 숙면을 책임지는 베스트 슬립이 하나된 마음으로 응원합니다.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대한민국 국가대표 화이팅!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5: 쇼리실라!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교체는 아티잔 프리미엄 사각싱크볼 아티잔 CJ 온스타일과 함께합니다.
1: 파르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르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르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2: 요즘 유산균 장부터

0: 요즘 유산균 바이크룸 간유산균 세종 청근당 바이오 판매 MVP 헬스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1: 부드럽다는 말 결이 곱고 부드럽다는 뜻이자 마음씨가 다정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부드란 착용감 그 자체로 배려가 되는 프리미엄 성인용 미석이 보드란 보드랑과 함께 배미양이었어요.
2: 성인용 기저귀 보드란
3: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매장 갈 필요 없이 집에서 직접 보고 결제하세요. 가장 완벽한 식탁을 만나는 방법
4: 1533 1566 세라하임
3: 세라하임 무료 피팅 서비스
5: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한 권 토이
6: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토이 한 권 토이 해커스 토이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토이 한 권 토이 해커스 토이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토이
5: 토익은 해커스
7: 안녕하세요. 몰도바 출신 한국인 조마리아입니다. 어린 시절 저는 몰도바에서 OCC 선물 상자를 받고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전하는 OCC 선물 상자 여러분도 직접 만들어 보세요. OCC 선물 상자를 검색해 보세요.
8: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9: 화물차 필요할 땐 가고

0: 빠르고 간편한 화물운송 플랫폼 카고링크. 좋은 요리는 좋은 재료에서 시작되죠. MSG를 첨가하지 않은 국내 최초 코인 육수. 찌개에도 볶음에도 자연한 알. 요리가 맛있어지는 순간. 프리미엄 코인 육수 자연한 알.
1: 국내 최초 코인 육수 자연한 알.
0: 자연한 알.
2: 임영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이제 오늘의 끝곡 전해드립니다. 신예숙님께서 청하신 어노인팅의 나의 삶은 복되다 함께 할게요. 오늘도 내가 매일 기쁘게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임영희였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긴장된 하루의 시작과 지친 하루의 끝에서 만나는 CBS 조이포유. 찬양 한 곡이 굳은 어깨를 풀어주고 말씀 한 구절이 오늘을 버틸 힘이 됩니다. 말씀과 찬양으로 채워지는 이 길 위에서 우리는 늘 주님과 함께 걷습니다. CBS 조이포유는 출근길에도 퇴근길에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길 위의 이웃과 함께합니다.

이 방송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세요. CBS 방송 선교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배합실에 앉아 있으면 참 여러 풍경들이 한자리에 있습니다. 전광판을 바라보며 출발을 기다리는 사람, 반가운 얼굴에 도착을 기다리는 사람, 누군가는 이제 막 길을 떠나고 또 누군가는 긴 여정을 마치고 돌아옵니다. 금요일도 한 주의 대합실 같은 날인지 모르겠어요. 월요일부터 부지런히 달려와 이제 주말을 눈앞에 두고 있는 시간. 조금 지쳤다면 잠깐 숨을 고르고 이번 주도 참 잘 지나왔다고 스스로를 토닥이면서 오늘 하루 기분 좋게 출발하면 좋겠습니다. CBS 라디오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0: 아니고 입학 지원에서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서울사이버대학교 샤브올데이.
1: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Good Music Station CBS FM

All the way,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샬롬, 개인적으로 유난히 긴 한 주였습니다. 자유바다님, 유난히 길게 느껴졌다는 이 한 줄에서 이번 일주일 동안 고단하셨음이 느껴지네요. 수고 많으셨어요. 힘드셨지만 그래도 어찌 흘러 오늘 금요일까지 왔습니다. 주말에는 푹 쉼을 누리시고 다음 주는 한결 수월하시기를 바래요. 캐서린님, 이 시간을 오늘은 새벽부터 기다렸습니다. 두 시간 동안 함께하면서 바라는 일이 꼭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아이고, 늘 제가 여러분보다 먼저 와 있다고 생각했는데 저보다 또 먼저 이 시간을 기다리고 계신 분들이 계셨네요. CBS 라디오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창밖은 아직 깜깜하고 아침 공기는 걷기에 그리고 산책하기에 딱 좋은 시원한 날씨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번 한 주는 어떠셨나요? 사연과 신청곡은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앱 게시판으로 들어오시고요. 문자 참여는 샵 939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사진 첨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추가됩니다. Here by 내가 매일 기쁘게

When the roll is called up, 연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능선님 여행 가셨어요. 늦은 휴가로 해외에 왔는데 역시 해외에서 듣는 정미나의 Amazing Grace 진짜 좋네요. 저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을 사모하고 경배합니다. 신청곡으로 능선님 길을 만드시는 분 신청해 오셨는데 이 Waymaker는 잠시 후에 묵상 시간 갖고 나서 6시 반 좀 넘어서 준비하겠습니다. 해외 어디 계신가 궁금해요. 9136님 댁도 여행 가시네요. 네 가족 부산 가는 길이시고 문자 주신 분은 따님입니다. 13년 만에 가족 부산 여행인데 예전에는 이 가족 여행이라는 게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떠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셨대요. 그런데 이제는 네 사람이 시간을 맞춰 한꺼번에 떠나는 일이 참 귀한 일이 됐다고. 그래서 이번 여행이 더 값지게 느껴지신다고 합니다. 맞죠? 그렇죠. 여행은커녕 네 식구 다 같이 밥 한 끼를 집에서 먹는 일이 어려운 세상이 됐습니다. 예, 이렇게 어렵게 날짜 맞춰 떠나는 가족 완전체 여행이니만큼 정말 즐겁게 건강하게 다녀오시기 바래요. Take the name of Jesus with you. 슬픈 마음 있는 사람

2013년 스위스 취리히에 한 명품 매장을 찾은 일이 있습니다. 꾸미지 않은 차림으로 쇼핑에 나서 윈프리가 위쪽에 진열된 가방을 보여달라고 하자 점원은 비싸다는 이유로 거절했죠. 당시 윈프리의 재산은 3조 원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영향력 있는 여성 13위에 올라 있었죠. 매장에서의 이 사건이 알려지자 그 매장은 물론이고 스위스 관광청까지 윈프리에게 사과했습니다.

오프라 윈프리를 알아보지 못한 점원처럼 우리도 어떤 옷을 입었는지 어떤 차를 타는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사람을 판단하진 않나요? 사무엘도 그랬습니다. 이새의 맏아들 엘리압을 보고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생각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말씀하시고 막내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렇다면 중심을 볼 수 없는 우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 골로새서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나그네를 대접하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오늘 내 앞에 선 사람을 주님께 하듯 대하면 좋겠습니다. 아멘.

좀 전 약속드린 대로 능선님 신청곡 틀어드렸습니다. 웨이메이커, 길을 만드시는 주. 화이팅 넘치는 곡인데 월요일 아침에 들으면 한 주를 힘내서 버틸 것 같고 금요일에 들으니까 지친 몸에 기운을 불어넣어주는 느낌입니다. CBS 라디오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이번 한 주 너무 괜찮았어요 하는 분들보다 유난히 고되고 힘들었다는 분들의 사연이 많네요. 솔개님도 그러세요. 이번 주 많이 힘드셨대요. 30년간 해오던 일임에도 일에 착오가 생겨 손해도 많이 받고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상당했습니다. 빨리 해결이 돼서 평정의 시간으로 돌아오기를. 일에도 나이가 있는 것 같아요. 버거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직장인들이 60세 퇴직이라는 게 있는가 봐요. 자영업은 그런 게 없어 힘드네요 하셨어요. 뭔가 품격이 부족한 표현 같지만 저는 회사 월급쟁이밖에 안 해봐서 솔개님 상황을 다 알 수 없지만 왜 그렇잖아요. 우리도 생각만 해도 정말 쉽지 않겠다는 일들이 있잖아요.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그렇습니다. 물론 잘 되고 좋을 때야 참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불안정하실 때도 많을 텐데 그럴 때 얼마나 이제 참 출구가 안 보이고 힘드실까. 솔개님도 한 주 고생하셨고요. 뭔가 복잡하게 꼬인 일들이 다음 주에는 착착 잘 풀리셨으면 해요. 이 곡을 좋아하신대요. 우리 찬송 88장에 실린 곡 릴리 오브 더 밸리, 주는 저산 밑에 백합.

MG새마을금고보험 보상이 빠르니까 으쌰으쌰! 생명보험, 손해보험 한 곳에서 다 들 수 있으니까 으쌰으쌰! 저 조정석과 MG새마을금고보험 믿고 모두 힘내봅시다. MG새마을금고보험.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 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그...

0: 큐큐큐큐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 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 큐밍이야.
1: 바람내음님께서도 저도 참 힘든 한 주였어요.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 열흘 동안 혼자서 가스 충전소에서 근무했습니다. 종일 CBS 라디오 들으면서 몸은 몹시 피곤했지만 기쁘게 즐겁게 일하는 중입니다. 오늘은 이런 엉뚱한 상상이 드는 거 있죠. 한 주를 힘들게 보내셨다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청취자께 드리는 선물 가운데 뭐 커피 쿠폰, 케이크 쿠폰 이런 거 말고 어디 회사, 어느 기업이나 다 통용되는 쉼 3일권, 쉼 5일권 이런 게 있으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위로와 힐링의 팝송으로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1부 닫죠. Take That의 Back for Good 들으면서 1부 마치겠습니다.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곡식이 무겁게 자라서 이랑까지 숙여지기를, 굵게 자라서 100명의 청년들도 뵐 수 없기를, 너무나 무거워서

0: 계절이
1: 홍순관의 노래 계절이 우릴 아름답게 하기를 앞부분의 가사 곡식이 너무나 굵게 자라 100명의 청년들이 빌 수도 없게 하고 100명의 처녀들이 나를 수도 없게 해달라는 것은 히말라야에 자리한 라다크의 씨 뿌리는 날의 민요입니다. 곡식이 이렇게 튼튼하게 자라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히말라야 빙하뿐입니다. 네팔 빙하 쓰나미 희생자들에게 커다란 애도의 마음을 보냅니다. CBS 캠페인 기후위기 시대의 현인들 우리가 빙하를 지키고 빙하가 우리를 지켜주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계절을 지키고 계절이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길 간절히 바랍니다.
2: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 본사며 관람 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1: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국민일보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특세 5일째 마치고 찬양 들으면서 집 가는 길입니다. 금요일을 허락하신 주님, 오늘 만나는 순원과 서로 힘을 주는 귀한 날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비가일 닉네임의 김영수님. 예, 이번 한 주 특별 새벽 기도에 참석하셨군요. 아, 수고하셨습니다. 9월 18일 금요일입니다. 정미나의 Amazing Grace 2부 순서. 2부 열어준 곡은 Jewels, 예수께서 오실 때, 그리고 Revive Us Again, 기뻐 찬송하세였어요. Jesus Loves Me, 예수 사랑하심은 트럼펫 연주, 그리고 워십팀의 찬양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아침, 오늘 하루도 가슴이 벅차고 떨려옵니다. 주님과 늘 함께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타라 슈거님, All Hail the Power, 주 예수의 이름 높여. 타라 슈거님 말씀하신 이 벅차오르는 가슴, 떨려오는 가슴의 느낌과 닮아있는 곡이었죠. 마운틴 사나님, 출근에 일하면서 들어요. 정민아의 어메이징과 함께하다 보니까 어느덧 금요일 아침입니다. The Love of God,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신청하셨고요. 사연 마지막 줄에 가을이 가을가을하네요. 이런 한 줄을 덧붙이셨는데 요 한 줄이 참 와닿고 예뻐요. 표현이 가을이 가을가을하다. 어떻게 이런 표현을 생각하셨을까? 맞아요. 가을이 가을가을해요. 빅픽처님의 신청곡도 잠시 후에 듣겠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셨고요.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이런 계절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참 행복하다고. 먼저 마운틴 사나님과 함께 The Love of God,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민수기 14장 11절과 12절 말씀.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같은 방식으로 말씀하시거나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믿음 없는 사람에겐 더 이상 말씀하시지 않을 수도 있죠.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간섭하지 않으실 때 그것은 하나님이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여러 번 주신 말씀에 대한 경고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하나님은 자녀에게는 징계로, 자녀가 아닌 자에겐 침묵으로 반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 오히려 하나님께 우리가 가까이 가야 합니다. 침묵의 의미를 되묻고 우리 안에 불신의 요소가 무엇인가 확인하고 제거해야 합니다.

김병삼 목사님의 묵상집 매일 만나 365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오늘은 다섯 번째 묵상 하나님의 침묵은 방치가 아니다

마이클 W. 스미스, 올드 러기드 크라스, 갈보리 산 위에. 함께 들으신 곡은 Jesus Rose of Sharon, 샤론의 꽃, 예수. 충분하다님, 오늘은 저희 영성팀이

성주여자교도소에 예배가 있어 일찍 출발했는데요. 가는 길이 막히지 않고 도착해 기쁘고 감사함으로 은혜 충만한 예배 되길 기도합니다. 예, 금요일 아침인데 그래도 일찌감치 잘 출발하셨나 봐요. 가시는 게 막히지 않아 다행입니다. 최여사님, 식구들은 출근하고 차 한잔 마시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완전 4시간. 근데 오늘까지 급한 아르바이트가 있긴 합니다. 와, 예, 하루 중 나만의 내가 가장 좋아하는 시간이 있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최여사님은 이렇게 가족들 다 출근하고 혼자 있는 지금 이 시간이 참 좋다 하시고, 저는 토요일 아침이 참 좋고요. 평일 가운데는 방송 끝나고 한 8시에서 9시까지가 좀 편안한 시간이죠. 이제 방송도 끝냈고, 그리고 저도 커피를 이제 아침에 좀 몸이 힘드니까 우선은 방송하면서 조금씩 마시는데, 하루에 한 잔 이상은 마시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이제 내가 좋아하는 이 맛있는 커피를 방송 중에는 조금씩 조금씩 아껴서 먹어요. 남겨놔야 이제 내가 마음 편한 이제 오전 8시에서 9시에 마실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페푼 Leaning on the Everlasting Arms,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알 그린의 What a Friend, 죄짐 맡은 우리 구주까지 들었고요. 오늘 정민아의 Amazing Grace는 우리가 다 함께 찬양할 수 있는 곡으로 골랐습니다. 끝곡 Peace Like a River, 내게 강 같은 평화. 여러분 이번 한 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는 내일 토요일 아침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

0: 긴장된 하루의 시작과 지친 하루의 끝에서 만나는 CBS 조이포유. 찬양 한 곡이 굳은 어깨를 풀어주고 말씀 한 구절이 오늘을 버틸 힘이 됩니다. 말씀과 찬양으로 채워지는 이 길 위에서 우리는 늘 주님과 함께 걷습니다. CBS 조이포유는 출근길에도 퇴근길에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길 위의 이웃과 함께합니다. 이 방송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세요. CBS 방송 선교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1: 긍휼의 하나님, 홍수와 산사태로 집과 가족을 잃은 네팔과 티베트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의 눈물을 닦아주소서. 다시 일어날 새 힘을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CBS는 네팔과 티베트를 위한 긴급 모금을 진행합니다. 02-2650-7004번으로 연락 주십시오. 모금액 전액은 현지 선교사를 통해 긴급 구호 기금으로 사용됩니다.
2: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중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3: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4: 내 삶의 배경막 CBS 조이포유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지만 저는 아 이런 모습 보면 진짜 인정 엄지 척하게 되는데 이를테면 100번 도전해서 안 되면 101번 도전하는 사람 하기 싫은 일을 나보다 많이 하는 사람 아 인정 정말 매력적인 사람들 보면 그래 한번 해볼까? 또 해봐? 다시 해보지 뭐 이렇게 도전에 망설임이 없는 사람 보면 아 약간 좀 두근두근 어, 멋있어 부족하고 서툴러도 한번 해보는 거 안 되거나 못한다고 관두는 게 아니라 다시 또 한번 해보는 거 하기 싫은 순간에도 그걸 이겨내고 다시 시도하는 것 이런 모습이 저는 정말 매력적이고 또 근사한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자 벌써 금요일 아침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이곳은 샬롬 CCM 송정훈입니다.

2026년 9월 18일 금요일 아침 생방송 샬롬 CCM 송정훈입니다. 오늘 첫 곡 한웅재의 임계점 라이브 버전 들으면서 문 열었습니다. 잘 주무셨나요? 오늘 금요일 좋은 아침! 이제 주말권 진입하는 굉장히 화창한 아침이 또 열렸습니다. 냥이님도 시간 딱 맞춰서 오프닝부터 듣기 성공 남기셨고 지메이저 세븐님도 좋은 아침 오늘 하늘 정말 예쁩니다 라고 또 사연 주셨는데 되게 오랜만에 오신 것 같은 느낌 지메이저 세븐님 반갑습니다. 오늘 아침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한 6시 40분 정도 오늘 회사에 좀 일찍 왔어요 제가. 그래서 회사 주변에 또 산책 한번 쫙 했죠. 구름이 오늘 너무 예쁘던데 아침에.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오늘 그 아침 이른 그 하늘 풍경이 아 구름이 너무 근사했어요. 단단님 본방 제방 다 듣는 1인입니다. 오프닝 시그널 음악이 참 이렇게 매일 반가워요. 예. 들으면서 혼자 빙긋 웃습니다. 훈디 화이팅! 이라고 또 우리 단유님 반갑습니다. 이제 제방은 10월 초순까지만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조이포유 부분 개편 또 가을 개편을 앞두고 있는데요. 여러 좀 조정들이 있을 예정입니다. 샬롬 CCM은 그래서 이제는 생방송으로만 10월 중순 이후부터는 들으실 수 있다는 거. 예. 그래요. 뭐든지 이렇게 척척 해내는 능력도 뭐 대단하죠. 근데 척척 딱딱 이게 안 되더라도 여기에 이제 좌절하지 않고 아유 뭐 안 돼 내가 뭘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다시 시도하고 도전하는 거 저는 그 모습 굉장히 멋있는 것 같아요. 예. 혹시 여러분이 생각하는 근사한 사람의 모습은 어떨 때인지 혹은 내가 멋져 보이는 순간 언제 어떤 모습인지 야, 내가 이럴 때는 참 내가 봐도 괜찮 인정 뭐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나요? 있을 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있을걸요? 야, 내가 봐도 이런 내 모습은 아 인정 좀 멋있는 걸 찾아보면 있을 거예요. 저는 화가 진짜 여기 막 진짜 목 끝까지 올라왔지만 참아내고 아이들에게 평정심을 유지한 채 화가 났지만 화를 탁 쏟아내지 않고 그냥 얘기할 때 나 좀 멋진데? 잘했어. 왜냐하면 그 감정대로 하면 서로 마음 상하고 이러니까 조금씩 잘 참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여러분이 생각하는 근사한 사람의 모습은 어떨 때인지 혹은 내가 멋져 보일 때는 또 언제인지 이런 것도 좀 나눠주시고요. 자 오늘 금요일 어디에서 어떤 마음으로 듣고 계시는지 오늘의 아침 뭐 풍경 또 누구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 오늘의 일정 소소한 삶의 모습들 다 좋습니다. 사연으로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신청곡도 남겨주시면 함께 나누겠습니다. 웨이홈 하루를 시작할 때 그리고 마커스의 시작 지침서

팀로그월십. 내 아버지 집에는 기쁨이 넘쳐나네 들었고요. 마커스의 시작 지침서 웨이 홈 하루를 시작할 때까지 세 곡 전해드렸습니다. 행복한 수선아님께서 화장실 청소를 결국 해냈을 때 저는 제 스스로가 멋지다고 느낍니다. 흐흐흐흐 하시면서 아 그럴 수 있죠. 결국 해냈을 때 약간 미루고 미루던 아, 그 청소. 화장실을 정말 반짝반짝 광나게 했을 때 아, 나 자신 칭찬해. 그래 봐봐 하면 할 수 있잖아. 어? 안 해서 그렇지. 조이님은 늘 노력하고 한결같은 사람 멋있고요. 또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할 줄 아는 사람. 아, 이거 완전 진짜 공감. 제가 생각하는 근사한 사람이에요 라고 남기셨는데 진짜 맞습니다. 그죠? 점점 사람이 보면 고집이 더 좀 이렇게 세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 그래 내가 틀렸네 돌아보니 내가 잘못 생각했어 라고 이걸 인정하고 내가 그때 그래서 미안해 내가 그때는 진짜 잘못 생각한 것 진짜 멋있죠. 이게 점점 그런 사람들이 드물어서 더 근사하고 멋있는 것 같습니다. 내 경험이 오라. 내가 해봤어. 내가 맞거든. 이렇게 점점 더 뭐랄까 확증 편향 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 누구나 다 틀릴 수 있고 사람이니까. 그게 그럴 수 있는 건데 틀릴 수 있는 건데 그걸 인정 안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과할 줄 알고 인정하는 사람 너무 멋있습니다 진짜. 저도 이걸 지향해요. 예 진짜 이런 모습들. 단비님 누군가 날 무시할 때 더 멋진 모습으로 도전하고 이뤄내는 그런 사람 멋있습니다. 그게 오히려 감사하게 누가 나를 무시할 때 오히려 감사 그래. 두고 봐. 이거 속마음으로. 이제 속마음으로. 약간 달려라 하니 같은 느낌인 거죠. 나엘이 나쁜 게 집에. 이러면서 어떤 그 나를 무시했던 그걸 원동력으로 삼아서 더 열심히 보란 듯이 이를 악물고 그죠. 예, 뼈를 깎는 노력으로 탁 뭐를 해내는 그건 진짜 멋있는 사람이죠. 나한테 그 모멸감을 준 사람 앞에서는 뭐 특별히 뭐 대꾸하는 말을 하지 않아요. 그냥 속으로 이제 칼에 가는 거 두고 보자. 두고 보자. 그게 진짜 멋있는 모습. 그쵸. 저도 20대 때 제 모습이 약간 이런 게 있었어요. 20대 때 나 이런 모습 있었네. 아나운서 시험 준비하면서 저보다 더 약간 너무 잘해. 거의 완성형 아나운서야. 그런 친구들에게만 그 선생님이 어떤 코멘트를 해주고 더 이렇게 주목해주고 이렇게 막 박수 쳐줄 때 약간 좀 그런 게 있었죠. 그래 두고 봐. 약간 이런 마음이 저에게도 좀 있었습니다. 오기가. 그거를 잘 동력으로 또 활용하면 예 좋죠. 9244번으로 훈디 해영 작가님 굿모닝. 어제 훈디가 코스모스 길 얘기했잖아요. 그 제가 자유로 가는 길. 코스모스 길이 조성이 돼서 잠깐 멈추고 싶었다. 그런 얘기 했죠. 그 얘기를 듣고는 제 최애 꽃 보려고 방송 후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출발했죠. 아쉽게도 올림픽 공원에는 아직 꽃이 피지기를 않아서 그냥 풀떼기 초록색만 보고 왔습니다. 그래도 초록의 싱그러움 또 파란 하늘 덕분에 힐링하고 왔습니다. 샬씨 고마워요. 요즘 퀘스트 깨듯 샬씨 덕분에 안 하던 것들을 하나씩 해보게 되는 것 같아서 그게 좋습니다. 앞으로도 해보고 인증샷 남길게요. 라고 어제 올림픽 공원 다녀오신 인증샷을 또 보내주셨습니다. 좋네요. 그래요. 그 퀘스트 깨듯이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가고
저도 그 뭐 일정 같은 거 생기면 제 책상 그 회사 책상 다이어리에다가 쭉 거의 한 달 일정을 적어 놓습니다. 쭉 뭐 이날 추석 특집 녹음, 이날 성서학당, 이날 뭐 행사, 이날 463 라이브 뭐 이렇게 쭉 빼곡하게 적어 놓은 다음에 그 일정들을 이제 소화하면 하나씩 쫙 긋는 거죠. 쫙 지워가면서 그 지울 때 약간 쾌감, 짜릿함 또 그런 게 있어요. 예. 하루하루 즐겁게 축제처럼 또 잘 또 살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나혜리를 아는군요. 근데 웃음 줘서 고마워. 나혜리는 아, 이건 국민 만화, 국민 애니메이션이었죠.

진짜 애니메이션인데 이렇게 뭉클하고 약간 마음 졸이면서 봤던 그런 그 만화였어요. 예. 달려라 하니 주제곡도 너무 좋았다. 그죠? 프롬갓의 이 곡 듣죠. 예수 사랑하심은

3days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들었고요. 장하니 브라이언 킴 All About You 그리고 파레시아의 Jesus in my life 피처링 김은서였고요. 프롬갓의 예수 사랑하심은까지 네 곡을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복댕이님, 아 오늘 선곡 너무 신나요. 제 마음에 기쁨이 넘칩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기쁨이 넘쳐나네. 아 그러니까 우리 팀르월십 곡 좋죠.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저에게 기쁨이 넘쳐나기를 이라고 또 우리 시영님도 와주셨고 경주에서 듣고 계신 하다샤님 경주는 비모닝이에요 라고

아, 비 옵니까 지금? 경주? 서울은 오늘 완전 쾌청한 가을 날씨입니다. 네. 좀 외출을 부르는, 가만히 집에만 있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날이에요. 네. 집에만 있으면 약간 죄책감 느껴지는 그런 날. 오늘은 어딜 나가야 될 것 같은 네, 날씨입니다. 경주는 비가 온다고 하셨고요. 좋은 소리님께서도 와주셨고, 율민해 빨리 준비하자 외쳐주셔요 훈디. 제가 멋있다라고 생각되는 순간은 음식 고민할 때, 그리고 편의점에서 아 이거 살까 저거 살까 고민하다가 둘 다 살 때, 아 이때가 멋있다고. 아 왜죠? 이거 합리적인 소비 아니잖아 이거. 예, 그냥 다 사는 거잖아요. 아 어차피 이거 사고 저거 사고 고민하다가 하나만 샀을 때 다시 와서 또 사게 될까 봐 그냥 한 번에 두 가지를 다 사자, 그런 건가? 그래요. 감사행복님, 어제 용인에서 2시간 걸려서 성경 필사전 다녀왔습니다. 아 그러셨구나. 너무 잘 다녀온 것 같아요. 정말 감동이 있었고요. 사춘기 새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저도 필사에 한번 도전? 이런 마음도 생겼답니다. 훈디도 응원 좀 부탁드릴게요 라고 남기셨는데, 아 가능하죠. 이거는 노트와 펜만 있다면 예, 언제든 할 수 있어. 일단 노트를 또 그 약간 마음에 드는 좋아하는 펜을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왜냐면 이렇게 한자 한자 적어 내려가는 거니까, 내가 평소에 좋아하는 좀 이렇게 잘 써지는 필기감 좋은 펜 있잖아요. 예. 최애 펜 이런 걸 하나 준비하셔서, 그리고 목표를 너무 과도하게 잡지 마시고 일단은 시작이 중요하니까 내가 좋아하는 말씀 예. 조금씩 조금씩 시작하면서 예. 그렇게 필사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행복님 잘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분명히 또 이렇게 한자 한자 써내려가면서 그 말씀에 깃든 하나님의 마음도 더 깊이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화이팅! 예. 다비나띠님, 운동하는 아들 끝까지 밀어주고 싶은 마음에 고군분투하고 있는 워킹맘입니다. 이런 제가 멋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요즘 좀 버겁고 힘들어지네요. 잘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곧 고3인데 끝까지 아이의 꿈 지켜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주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열심 듣고 싶어요. 라고 남기셨는데, 아 운동하는 아들, 엘리트 체육인가 보네요. 어떤 종목일까? 야구, 뭐 축구도 있고. 이제 운동으로 대학교까지 진학을 생각하는 그런 과정인 거죠. 좋은 결과 지금까지 해왔으니까 다치지 말고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네요. 예. 러빔 하나님의 열심 준비하겠고요. 그 전에 아침이 부르는 수고하고부터 함께 나누죠.

가빈 아띠님의 신청곡이었죠. 러빔 하나님의 열심 들었고요. 아침 수고하고 앞서 전해드렸습니다. 우리 수현님 운전을 제가 못해요. 그래서 운전하는 분들 보면 멋지다 이런 생각 듭니다. 쉬면서 그래 꼭 운전할래 다짐했건만 딱 한 번 해봤네요. 예. 일하면서도 운전 연습을 틈틈이 해야겠어요. 아, 장롱면허 시군요. 저 오늘 면접 보러 가요. 훈디 기존에 했던 일에 면접이긴 하지만 파이팅 응원 받고 싶습니다 라고 남기셨는데 그래요. 아, 그 분야의 전문가시니까 예. 또 겸손과 어떤 열정 요거를 잘 어필을 하시면서 깔끔하게 면접 웃으면서 잘 또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화이팅! 화이팅! 응원할게요. 1부 마지막 곡은 이길승 그대 같은 노래 이 곡 나누고요. 2부로 이어갑니다. 잠시만요.

0: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본사며 관람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1: 매년 한국교회 성도들과 은혜로운 성지순례를 떠나온 CBS가 오는 11월 1일 10박 12일간의 일정으로 그리스 로마 순례 여행을 떠납니다.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지인 그리스와 마지막 순교지인 로마의 동선을 그대로 따라가는 이번 순례 여행은 2000년 전 바울의 땀과 눈물 그리고 순교의 정신을 온몸으로 마주할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갈릴리 여행사 02-775-5400, 02-775-5400번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2: 긴장된 하루의 시작과 지친 하루의 끝에서 만나는 CBS 조이 포 유. 찬양 한 곡이 굳은 어깨를 풀어주고 말씀 한 구절이 오늘을 버틸 힘이 됩니다. 말씀과 찬양으로 채워지는 이 길 위에서 우리는 늘 주님과 함께 걷습니다. CBS 조이 포 유는 출근길에도 퇴근길에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길 위의 이웃과 함께합니다. 이 방송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세요. CBS 방송 선교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3: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 포유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